Why Home의 금을 만드는 시간. 예,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9월 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아, 금을 만드는 시간을 영어로 좀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쓱 마무리를 했네. 프로답게. 자, 오늘도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M 98.3 1MHz, 센수 FM 92.3 5MHz, 프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동산. 오늘도 OPN, 오픈이 되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립니다. 자,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소리 김소리씨, 개강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금을 만드는 시간이네요. 오늘도 주안에서 에너지 뿜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예, 아, 우리 또 강사님으로 이렇게 교수님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 교수님, 예, 프로페서 김, 예, 또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 5516-7095 정병수 이성훈 이병욱씨 혜선이 누나 하창수 전국현 김미영 1등하는 예쁜 언니 1670님 그리고 사촌에서 우리 김영희씨까지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오늘도 아침은 역시나 뿜뿜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 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쭉쭉 해드립니다. 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921964님 대단히 반갑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잠시 후에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함께 달려가 볼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혜씨 출석 체크합니다. 이제는 라이브인가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이병욱씨 지난달에 도망가서 이번달에 나타나면 우리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아, 뿜뿜 라디오를 너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아, 오늘 라이브구나. LIVE 라이브구나, 아니구나를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DJ가 이제는 뭐, 이렇게, 예? 아, 원래도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뭐, 예, 생방송이냐, 녹음방송이냐. 요거를 그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 방송이면 녹음 방송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예. 그게, 기만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겁이나 많이 났는데, 예. 뭐 또 기만까지는. 그런 표현들, 좀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는 그런 표현들, 예, 좀 삼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 흐름이 좀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사운드가. 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녹음입니다를, 예, DJ가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거의 뭐 매니저 정도의, 예, 분들이 계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여러분들께 제가 그, 오늘은 녹음입니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조금, 좀 그런 거야, 예. 디자인 마음이 뭔지 아시겠나요? 예.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음이라고 해도 돼요? 라고 하면, 예. 시원하게 녹음이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시는데, 예. 아, 건디 휴가 복귀했어요? 라고 하창수 씨 남겨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라이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강현진님, 피디님 생방송 기다렸어요. 저희 아이 수빈이 예빈이는 9월 15일에 계약합니다. 언제 축하 파티 열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 알았구나. 어떻게 다 알지? 이렇게 다 아실 수가 있나? 예. 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현재 시간 9시 10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아니, 그나저나 우리 강현진님, 수빈이 예빈이는 계약이 왜 이렇게 늦죠? 9월 15일? 9월 15일까지나 방학을 하는구나. 교장 선생님이 재량을 많이 쓰셨네. 그죠? 예. 그럼 겨울 방학을, 이틀 하려나 보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시고, 9월 15일, 우리 화요일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추석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어찌됐든 당신의 육아, 두 시간은 뿜뿜 라디오가 책임져 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MH의 촬영 함께합니다. 회사 이름 아니에요. 약간 회사 이름 같죠. 주식회사 MNH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다. 예. 찬양 팀 이름이에요. 주의 친절한 찬양과 함께 합니다.

주의 친절한 찬양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봅니다. 리스너스의 찬양 함께 할게요. 권한 내용은 편히 쉴 곳 구하. 자, 뿜뿜라디오 9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중이에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미씨 2311-7618 초이지의 최지혜 올해 창원의 이예리가 입장을 하네요. 오랜만입니다.

리스너스 의 고난 내용 원편이실 것과 전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9시 18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한분 한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습니다. 자, 우리 바이블리 씨, 이성경 씨,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갈 곳이 있게 해주는 감사의 출근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아주 그냥 예, 감사의 제목을 제대로 갖고 계시네요. 그죠? 우리 현대인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우, 죽겠다 아주 그냥. 아, 오늘도 막 힘들어 죽겠고 또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또 출근해야 되고 이거 아직도 목요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죠? 예. 우리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 감사한 일인지. 그죠? 이게 우리가, 어? 그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이 연사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예.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 우리 이성경 씨가 좋은 말씀 해주셨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출근길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행복한 출근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공 씨 입장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니까 아침이 즐거워지네요. 축하드립니다. 전 이미 봄이 왔어요 라고 가을 겨울 건너뛰었네. 봄 여름 봄 여름이다 아주 그냥. 예, 우리 설공씨 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9월 15일에 계약이라는 우리 강현진님. 예, 그래요. 좀만 더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은 온다. 봄은 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병슨씨 오늘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블레싱 유, 평안하신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만 인사가 다 들어있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할 수 있는 모든 인사들이 다 들어있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문자 드세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6843님 이병훈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경씨도 입장을 맞춰주셨고요. 2311님 날은 후텁지근하고 덥지만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더위를 날려버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지. 완전히 날려버려야 돼. 아직도 조금 더워요. 아직도 많이 덥고, 이제 9월인데, 예,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아직도 좀 덥습니다. DJ가 지난번에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석까지는 조금 더울 수 있습니다. 예, 추석까지는 좀 더울 수 있고, 요즘에 추세가 그래요. 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여름의 트렌드가 추석까지는 좀 덥다가, 추석이 지나면 이제 조금 이렇게, 공기가 좀 이렇게 바뀌는 약간 그런 경향을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트렌드인 걸 잘 아시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에 아직 남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

64장 8절 말씀인데 다음 말씀 가운데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뿅뿅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벌써 뭐 힌트를 드렸죠? 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주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뿅뿅뿅뿅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스플랜이 촬영합니다. 너는 플라워야. 예뻐 웃음이나 너는 후리지아야.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여러분은 어떤 꽃이에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뿅뿅뿅뿅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단문 50원 샵 공고.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오답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뿅뿅뿅뿅이시니. 여기에 들어갈 뿅뿅뿅뿅 네 글자는 무엇일지. 예, 이은혜 씨 옹기장이. 이병옥 씨 방송장이. 장기장이 방송장이지. 자, 신토불이 이재희 나오고 있고요. 남을 위해 살듯이. 잘한다. 이자로 끝나는 사자성어.

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 부분이 힌트죠. 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그 무슨 장이라 그래요? 심술장이 실패.

마음 전파상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퀴즈 함께 풀어봤죠.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인장이, 심술장이, 욕심장이, 예, 신투부리, 그리고 EJ, 아, 방송장이, 그리고 옹기장이까지 함께 나와봤고요. 꽃눈송이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 실패예요.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스께서 사랑과 영혼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랑과 영혼 그 주제가가 뭐였죠? And I, 그거는 보디가드고, 예, 사랑과 영혼이 뭐였지? 아,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예, 한 소절 들려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자꾸 이렇게 머무는데 입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안 나오네. 예,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 자, 어쨌든 정답을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바로 장이장이 토기장이였습니다. 다기장이 토기장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아직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단문의 10번 샵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오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너. 건디의 간식 타임. 건디 마막띠. 자, 이 시간은 우리 품품 라디오 측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 그 간식, 마음을 잔뜩 담은 그 간식을 그냥 저희가 먹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 가져봅니다. 건디 머먹띠. 제가 굉장히 또 사랑하고 또 애정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 맛있는 거를 그냥 방송을 통해서 먹는 것, 뭐 요것도 뭐 물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한문께서 예 저희 쪽으로 또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택배를 보내주 우리 송수연님께서 코가 골절되셨었던 우리 송수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코 골절 버스에서 내리다가 코 골절되신 우리 그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송수연님께서 저희 쪽으로 또 이렇게 간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제 편지까지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펼쳐봅니다. 예, 요거네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삐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지난 7월 말 얼떨결에 생방송 연결돼서 선물도 받고 기도의 도움을 받았던 딸의 엄마입니다. 청취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코가 거의 치료가 되어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피디님의 활력 넘치는 방송 덕분에 병원 가는 길에 딸이 통증을 잊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당 충전하시라고 소소한 간식 조금 보냅니다. 이거 드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넘치는 방송에 감사드리며 뿜뿜 라디오 주님의 은혜로 forever. 아야 영원하라라는 거죠. 예,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샬롬 이렇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시면서 또 간식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DJ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 종류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설명과 함께 요 제품을 먹을 거예요. 요 간식을 먹을 건데 DJ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DJ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샵 0981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개별 포장했어요. 개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개별 포장 낱개포장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긴 거는 지금 쉐이프는 일단 뜯어볼까요? 네, 뜯어볼까요? 자, 뜯어봅니다. 뜯자마자 빼꼼? 아, DJ를 쫙 쳐다보네, 이 친구가. 예, 어서 나를 먹어봐. 형이. 와, 아니, 이게 그 여러 가지의 맛이 있긴 한데, 요거 보내주신 거는 유자 맛이에요. 유자 맛. 예, 유자 향입니다. 와, 아니 유자 향이 너무 향긋한데? 와, 포장지 뜯자마자 나 유자야, 내가 유자야라고 자기 소개하면서 나오네 친구가. 와, 향이 기가 막힙니다. 자, 생긴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납작한 어떤 그 직육면체 맞나요? 빠 모양으로 생겼어요. 빠 모양으로. 예, 빠 모양으로. 약간 납작하게, 약간 그, 빠 모양, 뭔지 알겠죠? 골드빠 느낌. 예, 색깔도 약간 좀 골드색, 골드빠 느낌이 납니다. 자, 요거,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쥔 상태로 이렇게 흔들면 흔들어져요. 할랑할랑할랑할랑할랑 흔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약간은 탱글탱글하고 말랑말랑해 보이는 요거. 자, 이제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어머. 이게 뭐야? 입에서 녹는데? 너무 부드럽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탱글탱글한데 앞니에 닿으면서 이게 탱글함이 탁 터지는 그 순간부터는 너무 부드러워. 네. 그래서 혓바닥에서 싹 녹아내리는 그런 맛입니다. 자, 한번 더 먹어볼게요.

소리 들려요? 약간 입에서 터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우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고.

자, 과연 제가 먹은 이것이 무엇일지, 유자맛 뭡니다. 유자맛 뭐. 자, 과연 이거에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 피낭스에라고만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예, 피낭스에는 아니에요. 피낭스에는 제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피낭스에 아니었고, 푸딩? 아, 푸딩, 푸딩이랑 약간 좀 그 결은 비슷해. 푸딩 계열이야. 푸딩 계열인데 약간 코리안 푸딩? 코리안 푸딩.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코리안 푸딩. 그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그, 아,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달고 달디 단디 달디 단냥.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 그거는 제가 몇 년째 지금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달고 달고 달리 달디 단단 그거, 그 노래가 아주 히트였거든요. 예,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달고 달고 달디 단단향향향이야. 그거입니다. 야,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이거 너무 맛있네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송수의 송수연, 우리 송수연님의 어머님이시죠? 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과연 정답 무엇일지 제가 먹은 거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카스테라 아닙니다. 카스테라 아니에요.

또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서양엿이래요. 서양엿. 아 서양엿이라서 이거야. 아, 그렇구나.

자, 비타민 젤리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아, 약간 식감은 비슷해요. 젤리 같아요. 예. 코리안 젤리. 나 코리안이래. 자, 달고 달디 괄디 단단 그밤 그거 예. 그거를 이제 유자 이거 예. 정어리가 왜 나와요? 정어리가 자 이제 정답 공개합니다. 자 오늘 건디 뭐먹디 우리 송수연님께서 보내주신 간식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디세이가 먹은 간식은 바로바로 양갱이었습니다. 양갱. 자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내주신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인사드립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0: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 성경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낮아지신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지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인간의 몸을 입으셔도 하나님이신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굳이 높아지심에 관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을 굳이 바울사도가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귀, 즉 하나님의 위치로 회복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위치를 회복시키심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강조하시기 위해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겸손하다는 말은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하게 되는 것, 억압받는 것, 파괴시키는 것,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 등의 형태로 고대에는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이었던 당시 시대적으로는 이 말은 아주 굴욕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기 싫어하는 이 겸손하다는 말을 직접 쓰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친히 실천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라면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절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거룩한 역설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가령 당시에는 아주 굴욕적이었던 겸손이라는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그런 굴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것을 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겸손한 자, 겸손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늘 당해야 했었으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엄청난 채찍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히 낮아지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 완전히 낮아져야 지극히 높아지는 비밀,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비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0: 하고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겸손한 자를 시대를 위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은 진정한 겸손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처한다 해도 주님은 그를 높여서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내려앉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선교와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속에서 고통받는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신음하는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식량난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주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되게 하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과 정보를 차단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소서. 정부의 강압적인 사회 통제가 중단되게 하시고 각 나라의 민주적인 가치가 회복되어 모든 이들이 자유로운 삶을 영유하게 하소서. AI 기술 발전 시대에 학교 교육의 부재로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게 하소서. 기독교 박해 국가의 교회 공동체와 체포, 구금의 위협 속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소서. 국제사회가 종교 탄압에 신속히 대응하여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계 30여 개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되는 반성경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역차별받는 열방의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9월 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를 기다려봅니다. FM 98.1MHz, 순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혜 띠 2부도 입장합니다. 하창수 씨 2부 뿜뿜 입장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부도 정성을 다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어서 어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35님 밖을 나왔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겨우 시원한 바람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제는 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그래도, 그죠? 예, 조금. 예전에는,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 바람이 불어도 약간 불쾌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불면, 좀 괜찮네. 뭔가 공기가 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바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비밀씨 이제 출석 체크합니다. 김시크릿입니다. 뿜뿜 파이팅. 오늘도 은희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모든 게 비밀인 이분. 예. 그 비밀. 예. 아무도 안 궁금해하면 아무도 안 궁금해하면 또, 예,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궁금해 주시고, 이름도 거주지도 좀 궁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1부에서 우리 그 토기장이, 예, 오늘의 말씀 퀴즈 풀면서 그 이제 사랑과 영혼 그 저기 생각난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And I 그걸 보내주셨길래 그거 아닌데 그거는 보디가든데 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Unchained Melody 아 맞다 Unchained Melody잖아요. Righteous Brothers 예, 그죠? 예.

Darling. 아우, 야, 에코 좀 빨리 넣어주지. 그냥. 너무 간소하게. 아, 그 노래였다. 맞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예, 명장면이었잖아요. 명장면. 예, 그 이제 그 물레, 그죠? 네, 예, 물레에 흙하고 이렇게, 응?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이 났네요. 아, 추억이 샘솟는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네. 아, 이 노래가 1965년 노래인가요? 어? 아, 그래요? 1965년 노래군요. 예. 아니, 근데 1955년 노래라는데요? 오, 그렇군요. 알렉스 노스님이 작곡하시고 카자르 형님이 작사한. 어, 야,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네. 예, 1965년. 그렇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자, 정수아 씨 맞아요. 기억난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이네.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예, 옛날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그죠? 네. 예. 자, 여러분들의 옛날 추억들 또 무엇이 있는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추억 토크. 추억 토크도 재밌겠다. 추억 토크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Power of Love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Power of Love? Power of Love가 뭐죠? 가사를 조금, 예, 알려주시겠어요? Power of Love. 그리고 요거는 그, 저기 따로 이제 시간을 빼놨어요. 아, 뿜뿜 은희의 콜센터 시간을 빼놨기 때문에 아, 그 시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청 찬양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셀린 디온의 Power of Love? 모르겠네요. 예, 셀린 디온 하면 그거 아닌가요? 타이타닉. 그죠? 예. 제가 부른 음은 누구 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타이타닉. 예. 자, 87년 노래 불러주세요. 건디송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이제 오늘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예, 추억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이행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툭툭 원투 잽잽으로 던져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이행시.

추억 이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문 오시면 샵 0981 받으러 추억. 짧고 간결한 완투 잽잽이 이행시. 단문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5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찬양과 함께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달려가 봤습니다. 오늘 이행시 제시어 추억 두 글자였어요. 추억으로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어떤 작품들이 도착을 해 있는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치고 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최의 원, 추억, 추억이 억, 억수로 많아예. 잘했습니다. 증승기의 추, 추성은 로우킥, 억, 억, 아악. 실제로 맞아봐요. 소리도 안 납니다. 예, 이런 것들 너무 아프면 소리가 안 나. 예, 소리를 내는 것도 사치야. 예, 이런다니까. 예, 실제로 추성훈 씨한테 맞아본 건 아닙니다. 예. 맞아봐야 아니? 보면 알지. 예, 보면 알지 않아요? 예. 집 저기 야구 방망이를 부러뜨리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 거는 괜히 일부러 맞아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7618님, 추웠으면 좋겠어요. 억, 억수로. 예. 그럼 또 너무 춥다고 또 그럴 거잖아. 그지? 예, 7618님. 너무 추우면 또 춥다고 그럴 거잖아. 더우면 또, 그때 가면 또 더웠으면 좋겠다. 억수로. 그럴 거잖아. 그죠? 예.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가 또 감사하며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최예원 씨 두 번째 도전. 추, 추리닝 입은 억, 억만장자. 예, 추리닝 한 벌에 3천만 원. 그래요. 어우야, 세탁도 못하겠어. 자, 이병진 씨, 추수할 때 억, 억수같이 비가 내리네요. 예,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자꾸 몰아서 오냐. 그렇게 저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 그지? 정복영 씨, 추수 억, 억수로 많이 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좋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비밀 씨, 추억이 억, 억수로 많지. 아까 했어요. 네, 아까 했고요. 자, 창원의 이혜리 씨, 저가 뭐야? 에? 저가 뭐야? 예. 추어탕이 억, 억수로 땡기네, 예. 드세요. 드세요. 예, 그 정도면 드셔야 돼. 예, 요즘 몸이

빙거려가지고 추어탕이 많이 땡기는,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창수, 추성훈, 억수로 멋있대. 정수와, 추석이, 억수로 짧네. 이번에 조금 이렇게 조금 아쉽게, 예, 편성이 돼 있죠? 이틀 정도로,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대체 왜 안 주는 거야?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정보경 씨, 추장님 연봉, 억대. 야, 어디 추장이야? 예, 경쟁률 세겠는데? 어디 추장이 억대 연봉이에요? 대단하네. 예.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윤미호, 축하, 억대 연봉. 그래요. 예. 억대 연봉에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예. 우리가 그 연봉만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슬픈 거긴 한데, 어쨌든 예, 우리가 연봉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죠? 은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억대 연봉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오셨습니까? 2999님, 추남 억세풀. 예, 두 번째 도전. 2999님, 추첨 안 돼서 억울함. 네. 추남 억세풀이 추첨이 안 돼서 억울함.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남 억세풀은, 예. 그죠. 안 됐습니다. 오늘은 안 됐어요. 김병현 씨의 추억은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예, 억이 나왔네. 추억은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나도 멋진 이행시였는데,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오늘 추억을 이행시를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 개별적으로 문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선물 받으시죠. 소상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두 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For Him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The Solid Rock.

자, 뿜뿜 라디오 9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25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도전 절대 조던 절대음감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음감 게임은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섯 음절의 단어를 여러분께 드리면 그 한 글자씩을 올려주시면서 끝까지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뿜뿜 라디오를 예로 든다면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되는 아주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자 받아보고요. 도전자가 없으실 경우에 랜덤으로 DJ가 뭐 도전자가 있어도 랜덤으로 전화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전화가 걸리면 나예요. DJ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주시고 지역번호 055 그리고 9810으로 끝나는 그 전화번호 DJ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화 받아주시면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의 도전 절대음감 시작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성공하시면 선물 바로 나가는 그런 심플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시어를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강낭콩깍지입니다. 강낭콩깍지. 예, 강낭콩 깍지. 깍지는 깍지인데 강낭콩의 콩깍지예요. 강낭콩 깍지. 자, 강낭콩 깍지를 오늘 미션 단으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낭콩 깍지. 강낭콩 깍지. 강낭콩 깍지. 강낭콩 깍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깍을 빼먹었잖아. 예, 강낭콩 깍지로 도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전이라고 남겨주시지 않은 분들께도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멋진 성공을 거두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게 될 것인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도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한 이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Praise His

자, 뿜뿜 도전 절대 음감. 오늘의 도전 단어, 미션 단어, 강낭콩깍지입니다. 강낭콩깍지. 네, 절대음감으로 도전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0981번으로 도전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를 드립니다. 강낭콩깍지 강낭콩깍지 강낭콩깍지.

0: The Life Lord Singers의 Praise His Holy Name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9월 3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 코너 도전 절대 영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제시어 강남 콩깍지죠. 한 분께서 강남 콩깍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콩 아니에요. 예, 그럼 강북 콩이 굉장히 서운해. 강동이랑 강서도 챙겨줘야지. 그래서 강남이 아니고 강남 낭, 예, 이응이에요, 이응. 강낭콩, 예, 강낭콩깍지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연결자, 도전자, 어떤 분이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자, 전화 갑니다. 도전 두 글자를 자신있게 외쳐주셨어요, 이분께서.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0: 아유, 피디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도전을 두 글자를 아주 단호하게 외쳐주셨어요.
1: 네네.
0: 예, 도전 절대 영감 준비가 되셨습니까?
1: 네.
0: 예, 강남 콩깍지 한번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연습해보니까?
1: 평소에 조금 좋아하는 그런 그거라서.
0: 아, 평소에 조금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1: 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0: GAM이, 이거, 좀,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요 게임을?
1: 아니고, TV나 이런 거 보면 상태
0: 있더라고요,
1: 보니까.
0: TV에서.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도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시면 네네. 인터뷰 진행하고요. 아니면 네. 오토 세이 굿바이가 처리된다는 거,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됐습니까?
1: 네!
0: 들어갑니다! 액션!
1: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자, 선생님! 네. 본인의 어떤 그, 저기, 지금, 어떤, 해보신 어떤 소감이 어떠세요?
1: 아니 조금 그 방송에서 떨리네요. 그냥 집에서 할 때는 잘 되는데 자, 욕심만큼은 안 됐어요.
0: 예, 다시 한 번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네네. 지금 너무 설렘 가득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제가 그 마음이 지금 전달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네. 그녀의 도전.

0: 어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녀의 도전. 네. 자, 들어갑니다. 액션.
1: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어렵네요.
0: 실패. 아, 참.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이분 얘기 더 하고 싶었는데, 아, 왠지 재밌는 분이실 것 같았는데, 강남 콩국깍깍이, 처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요? 강남 콩국깍깍지, 강남 콩국수깍지가 아니에요. 예, 강남 콩깍지입니다. 강남 콩깍지, 아시겠죠? 아, 아쉽다. 아, 이분은 진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지금, 그 밝은 에너지가 있는 분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다음번에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합니다. 다음 분 이분께 전화드립니다. 띠또띠또따띠또따따따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이에요. 두 번째 도전자. 아, 첫 번째 도전자 아쉽게 실패. 자, 두 번째 도전자 어떤 분일까요? 이게 어려워요. 발음 자체가 어렵잖아. 강남 콩깍지.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절대음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도전을 외쳐주신 분이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3, 2, 아, 지금 화장실로 달려가고 계신가? 1, 실패! 아, 도전을 외쳐주셨는데, 전화를 못 받으셔서. 아마도 이제 전화가 가능한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신 중이 아닌가. 자, 다음 분 만나봅니다. 다음 분. 자, 다음 분입니다. 이분께. 아, 이게 첫 번째 분이 전화 연결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용기를 얻었는지, 도전을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2: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2: 네.
0: 네, 품품라디오입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2: 네.
0: 아, 이분도 약간 자기소개가 조금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도전부터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부터. 자, 네. 도전에 성공을 하시면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요. 아니면 네. 오토 세이 굿바이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앞선 도전자분 들어보셨죠?
2: 강남 콩깍지 말씀이신가요?
0: 예, 강남 콩깍지.
2: 네네네.
0: 아, 그분의 실패의 어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 너무 느리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0: 너무 느려서 네. 실패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하실지 이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2: 네.
0: 들어갑니다. 액션!
2: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0: 발음이, 자,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네. 네. 발음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도 드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액션!
2: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0: 아! 성공! 와!
2: 감사합니다.
0: 야, 아니, 뭐, 래퍼예요. 래퍼
2: 아닙니다.
0: 와, 왜 이렇게 잘 하시는 거야? 아니,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네, 저는 경남 창녕에 살고 있는 사공주 택배 기사 박주식이라고 합니다. 박주식입니다.
0: 아, 주식님.
2: 네, 네, 네.
0: 아, 이름이 주식이에요?
2: 네, 주식입니다.
0: 아, 요즘 한참 뜨거웠는데, 예,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요즘은 그 주식 얘기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죠? 예, 슬픈 얘기 믿나봐. 예, 어쨌든, 예, 주식님은 그, 저기, 서영암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많았었죠. 주식 좀 잘하냐? 뭐 이런 얘기. 너 밥이 주식이냐?
0: 뭐. 주식이는 주식이 뭐야라고 예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런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2: 네.
0: 또 주식회사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우리.
2: 네, 맞습니다.
0: 우리 주식 씨는 우리 어떤 주식회사 다니나 우리 주식 씨 이런 것들 예.
2: 아, 네.
0: 좋습니다. 주식 씨.
2: 네.
0: 앞서서 뭐 직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거 하고 계신다고요?
2: 아, 저는 택배 일 하고 있습니다.

0: 아, 택배일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택배일하면서 예, 예. 항상 극동 방송과 함께 배송을 하고 웃기도 하고 세상에. 울기도 하고 네, 기도도 하고 저는 참 옛날 애청자죠.
0: 야, 우리 극동 방송이 조금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택배 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0: 뭐.
1: 네, 사연들 들으면서 참 내가 정말 저도 이제 일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네네. 그때 참 내가 못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번 참 울면서 참 힘이 되는 극동방송인 것 같습니다.
0: 그러셨군요. 아유, 네. 지금 뭐 후유증 없이 다 완치되셨습니까?
1: 아, 예, 지금 움직이는 게 자유롭긴 한데, 예. 이게 좀 사고 부위가 좀 커가지고,
0: 예.
1: 이 정도 움직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아유, 어찌됐든 네. 그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 네.
0: 그 안전, 사고 뭐 이런 거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 예,
0: 예, 예, 우리 극동방송도 계속해서 또 응원하고 또 힘이 되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항상 유머스럽게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되는 극동방송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 씨.
1: 네.
0: 주식 씨, 우리 극동방송에 저기 음성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또 듣고 있을 거거든요. 예, 우리
1: 네.
0: 예, 주식 씨의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응원의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극동방송 또 모든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참 정말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중요한지 또 좋은 시간이 되고 있고, 항상 힘이 되는 방송과 응원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신 수고 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크게 또 보답하실지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0: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주식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수진이님.
0: 오늘도 힘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아주 아, 우리 주식 씨, 예, 응원 때문에, 응원 덕분에 진짜, 너무 감동받고, 너무 힘이 나네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이런 감동에, 우리 이병욱 씨, 간식 아니고 주식이라고요? 라고, 예, 그런 말씀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싹 올라왔잖아. 어? 병욱 씨, 예. 분위기가 확 올라왔는데, 예, 주식인 줄, 간식 주식인 줄 알았는데, 금융권이라니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자, 우리 박주식님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강남 콩깍지를, 너무 잘, 훌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절대 음감 코너. 다음 분, 띠또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과연
2: 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0: 이분 전화를 못 받네요. 예, 전화를 못 받습니다. 아쉽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다음 분 만나봅니다. 띠또띠또또띠또또또띠또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이 됩니다. 아 간다.
3: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3: 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0: 세상에, 진짜. 우리 이렇게 만난다, 그죠?
3: 얼굴 빨개졌어.
0: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기 뿜뿜 라디오고요.
3: 네.
0: 예, 저는 DJ 건이 이건수라고 해요.
3: 네, 안녕하세요. 저 실제로 뵌 적이 몇 번 있어요.
0: 실제로 뵌 적이 있다고요, 저를?
3: 네.
0: 어디서 뵀죠, 우리?
3: 저 예전에 이경도 목사님 따라 방송 그 녹화하러 녹음하러 간 적 있었는데.
0: 어머 그분이구나.
3: 얼굴 빨개졌어.
0: 세상에 정말로 네. 우리 또 이렇게 대화 많이 한 적은 처음인데 그죠?
3: 네 맞아요. 네 인사만 이렇게 하고.
0: 예 가벼운 목내와
3: 네.
0: 예
3: 네네.
0: 잠깐의 어떤 스몰 토크 정도만 했는데 이렇게 또 길게 얘기하기엔 또 처음이네요.
3: 네네.
0: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네. 여기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3: 네.
0: 아, 그건 또 몰랐죠?
3: 어,

0: 예, 생방송 중이고. 자, 지금 그 도전을 안 외쳐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린 분이에요, 이분은.
1: 아, 네네네네.
0: 예,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1: 아, 자, 사실 강남콩콩콩깍지까지 듣긴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0: 진행이 되고요. 실패를 하시면 오토세이 굿바이 처리가 됩니다.
1: 네네네.
0: 예, 그래서 편안하게 실패하더라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근데 어느 정도는 본인이 조금 본인이 밝히셔가지고 예.
1: 아 네네네.
0: 본인을 알아보실 분들이 계실 거는 같은데 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강남 콩깍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0: 연습 한번 해보셨어요?
1: 아, 네 아까 차에서.
0: 이거 봐. 다 해본다니까. 강남 콩깍지.
1: 첫 번째 분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0: 예. 본인은 진지했을 텐데 재밌다니요. 예. 본인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1: 아, 전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깔면 불안한데. 예. 자, 강남 콩깍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네.
0: 들어갑니다. 액션!
1: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강남 콩깍지.
0: 어, 뭐야? 아니, 뭐야?
1: 아, 이게 왜 안 되지?
0: 아, 아나운서예요?
1: 아닌데.
0: 와, 대단하네요. 아니, 대단한 발음과 발성의 소유자 당신은 니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장류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최경미라고 합니다.
0: 경미!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경미 씨.
1: 네.
0: 아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미션 전화 받은 거예요?
1: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0: 뭐 하고 계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였어요?
1: 저 조기 퇴근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갈까 집으로 갈까 이렇게 갈림길에서
0: 적합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하시는 조기 퇴근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 맞아요. 저희는 학교 급식 납품 업체를 하고 있어가지고
0: 급식 납품을 하시는군요.
1: 네네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오늘의 메뉴는 뭐였습니까?
1: 아 오늘은 그 숯불 직화 통돼지 바비큐.
0: 또요?
1: 아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300개가 지금 반품이 돼가지고. 교회 갖다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예.
0: 여기도 있는데.
1: 네.
0: 아 이러면서 야 근데 메뉴가 너무 훌륭하네요. 통나무 돼지 바베큐 뭐야 숯불 뭐?
1: 숯불 직화 통돼지 바베큐.
0: 아 야 대단한 메뉴가 나오네요.
1: 네. 야. 아 더라.
0: 그렇군요. 아니 그 네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보람이 되겠어요.
1: 아, 네, 그렇죠. 저희 제품을 써주실 때도 있고 안 써주실 때도 있어요.
0: 아,
1: 우리 써주실 때는 이제 아이들 피드백을 들으면 너무 기분 좋죠.
0: 그렇구나. 어떻게 보통 이제 저기 맛있는 메뉴를 딱 이렇게 갖다 냈을 때 어떤 아이들의 네네. 반응이 좀 어떤가요?
1: 막 엄청 야르 막 엄청 좋아 엄청 좋아
0: 아
1: 엄청
0: 소리를 질러요?
1: 네 막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0: 와 돼지 통나무 바베큐 숯불 바베큐야 정말 메뉴가 너무 어렵다 근데 메뉴 너무 어렵네
1: 아 네
0: 어쨌든 너무 훌륭하네요 예
1: 네
0: 아직도 지금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전화 연결된 게
1: 네 저 진짜 너무 신기하다.
0: 예. 아니, 오며 가며 또 DJ도 또 실물도 보고 그러셨는데, 뭐.
1: 네네, 맞아요.
0: 예,
1: 엄청 잘 깎아 놓은 약간 도토리 같달까? 약간 이렇게 밤 도토리 같은 느낌에 이렇게, 어머, 잘 다듬어진, 약간, 얼굴도 엄청 작으시고.
0: 약간 깐밤 같은 그런 느낌으로.
1: 네. 이렇게 엄청 잘 깎아진, 이렇게 뭔가 잘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었다. 처음 느낌에.
0: 저도
1: 사진도 찍고 그랬을 걸요. 아마
0: 맞아요. 사진 찍었어요. 예.
1: 네네.
0: 예. 아직 수장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 웃음으로 이겨내 주시고. 예. 그래. 우리 기억 속에 남으면 되죠. 그죠? 뭐. 예.
1: 네네네.
0: 굳이 우리의 핸드폰에 남길 필요가 있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1: 네네.
0: 지우셨어요?
1: 그게 아니라 아 핸드폰을 몇 번을 바꿨는데 그 아마 모르겠어요. 목사님 핸드폰에 있나? 아. 그때

0: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좋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자, 우리 경민 씨 다음번에 네. 우리가 그 서로 조금 민망해하면서 우리 만나지 말고 다음번에 오면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 오실 계획이신가요?
1: 요즘 목사님이 잘 안 불러주네요.
0: 자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신, 예.
1: 네네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니까 꼭 한 번은 모셔달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경민이 오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1: 네.
0: 멋진 성공 거두신 거 축하드리겠고.
1: 예, 네,
0: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조기 퇴근 잘 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우리 최경미님의 도전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와, 마지막에 뭐 너무 수월하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오늘 박주식님과 최경민님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낭콩깍지. 자, 오늘 전화 못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언제 또 당신한테 어떤 전화가 갈지 모릅니다.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1.8m짜리 도토리는 깜밤은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30년 만에 들어봤어요. 깜밤 같은 꿈의 옷을 입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26년 9월 3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 중1 때부터 안경을 착용했는데요. 야,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맑고 밝고 선명하고,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칠판에 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왜 그래 미련했을까요? 제 눈이 안 좋다는 것을. 아, 열왕기하네요.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주위를 군대를 보내어 빽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여, 그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아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환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눈이 조금만 밝아도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깨달았었는데,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깊이 해봤었는데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가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또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가까이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주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극동방송 함께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샵 0981번입니다. 단문 50,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보내실 때 번호가 공개되어진 걸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다 할 때는 샵 0981번에 전화 연결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요, 마산 세광교회 김일용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우선 오늘 아침에는 에어컨을 안 틀고 제가 드라이를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평상시에 저기 에어컨을 틀어놓고 막 머리를 말리는데 많이 신선해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신선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 목사님 그럼 우리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1: 네.
0: 네, 고맙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답답합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우리가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0: 아버지.
1: 주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찬양 시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세관교회 김일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샵 0981번으로 지금 바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110님인데요. 둘째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 석사를 마치고 삼성 디스플레이 연수가 끝나가는데 내일 근무지가 결정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연구소에 배치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크리스천 선후배를 만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사람과 업무로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대단합니다. 둘째 딸에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110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어렵고 네. 힘든 카이스트 석사 과정들을 다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연수를 마치고 이제 근무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배치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둘째 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학업을 통하여 배우

0: 익힌 모든 것들 또한 잘 베풀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교육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선후배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선임을 통하여 잘 강설하며 드러낼 수 있는 직장이 될수 있도록 일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이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할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통하여서도 믿는 자는 역시 다르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둘째 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 목사님 오늘 첫 기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그게 제가 오늘 많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이런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네, 다음은요. 3391님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임신 5주 차에 접어든 딸 순정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5월 6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출산의 그날까지 늘 동행해 주시 시기를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0: 축복합니다. 아, 이 시술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데요. 네. 잘 견디고 또한 축복의 소식들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내년까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의 3391님의 가정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아멘.
0: 지난 부모로서 지켜보며 또한 당사자인 딸이 이 시술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순정이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출산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출산의 과정들을 잘 준비하여서 쓰임받는 이 복된 과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딸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출산되어지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출산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멋진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6347님입니다 어머니의 아픈 무릎 관절이 속히 낫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지난번에는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온전히 고쳐주셔서 어머니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모든 어머니들이 고통과 아픔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니어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참 큽니다. 이런 어머니의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하지정맥 신장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 아멘.
0: 은혜 가운데 믿음 잘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픕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통하여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급실까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붓기가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지정맥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신장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먹는 약을 통하여, 음식을 통하여, 치료요법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멘. 주시는 연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멘. 건강하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아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어져서

0: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에 아, 네. 부족함이 없도록 산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6347님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아, 네.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 네.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 산재되어져 있는 모든 아, 네. 시니어 세대들에게 은혜를 아, 다하여 주시고 아, 네.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 네. 능력을 아, 다하여 아, 네.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들을 아, 네.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눈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며 없는 시니어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네, 다음은요. 6739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과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아,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참 중요한데요.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지켜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당사자도 힘들고 어렵고 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6339님의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며 아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함께 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는 한 번 이상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 공적인 예배조차 6739님의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739님의 가정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 네.
0: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더 감사하고 더 엎드리고 더 소망하고 네. 더
1: 아멘.
0: 기대하는 아멘. 그런 아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아멘. 것입니다. 아내를 아멘. 통하여 이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1: 아멘.
0: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1: 아멘.
0: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여서 예배를 남으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아들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딸이 되어지게
1: 아멘.
0: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1: 아멘.
0: 고침받아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멘. 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1: 아멘.
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 아멘.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1445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님 최현주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담석증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도 부어있고 폐렴 증세와 폐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81살의 연세로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시고 담석증 치료까지 온전히 완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1: 네.
0: 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1: 네.
0: 그렇죠.
1: 네.
0: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1: 주여.
0: 우리 어머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1445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최현주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81세로서 하나님께 주신 연수를 누리는 가운데 있는데 현재 담석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담석증뿐만 아니라 췌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폐렴 증세도 있고 하나님 폐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직면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먹는 약을 통하여 의사쌤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최현주 권사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 한 번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만나주시고 치료하는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옵기를
1: 아멘.
0: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1: 아멘.
0: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료하는 요한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이 삶의 모든 모든 정황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 최현주 권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일에 아멘.

0: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애하는 치료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멋진 근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근사님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아멘.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남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일용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기도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한 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8093님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0: 아멘.
1: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늘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기대가 되는 하루, 소망이 되는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8093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0: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루,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고 행복한 한 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전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8093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3830님인데요 아들이 최종 면접을 잘 마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1: 저도 막 심장이 지금 가세요.
0: 최종 면접을 마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1: 아멘.
0: 우리 3830님 가정께서 잘 기다려보시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3830님의 아들이 모든 가정들을 마치고 이제 최종 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동안 공부하고 예를 쓰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을 부모로서 지켜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잘 마치고 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결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에, 이 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랑한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
1: 아멘.
0: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하는 멋진 아멘. 아들이 아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놀라운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멘. 멋진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2866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의 남편이 췌장암에서 뇌수막과 척수로 전이되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연명치료에 관해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의식은 있지 않으시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예, 의식은 아직 있지만 아, 네, 제가 잠깐 잘못 읽었네요. 의식은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남편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고 병이 치료되기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인이 기도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0: 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1: 네.
0: 그죠?
1: 같이 마음이 아파옵니다.
0: 당사자가 당사자가 을 만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1: 네.
0: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정들을 허락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지인의 남편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1: 아버지.
0: 그러나 그 남편의 아내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전이가 되어서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을 통하여 아멘. 이 지인의 남편이 복음을 안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한편 아멘. 강도가 그 마지막의 시간에
1: 주여.
0: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1: 주님.
0: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지인의 남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1: 아버지.
0: 주시고 모든 가정과 여건과 형편들을
1: 주여.
0: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인의 아내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0: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잘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놀라운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5834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33살 딸아이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딸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0: 그렇습니다, 그죠? 네. 모든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1: 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좀 이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0: 그렇습니다. 네. 아, 부모로서 옆에 지켜보면서 네. 이 딸아이가 멋지게 돕는 배필을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조금만 더 참고 한번 기다려보십시다.
1: 네, 아멘.
0: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1: 아멘.
0: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아시고
1: 아멘.
0: 가장 좋은 것을 아멘. 하나님께 살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5834님 어머니로서 딸 아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1: 주여.
0: 33살이 되는 딸이 있습니다.
1: 아버지.
0: 이제 이 딸이 부모 곁을 떠나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5834님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멘.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아는
1: 주여.
0: 이 사랑하는 딸이 멋지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줄 압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하시고 가장 좋은
1: 아멘.
0: 것을 선택하셔서 이 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5834님의 딸뿐만 아니라 이 부모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는 데가 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펄떡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40살이 되어가지고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 좋은 배우자가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네, 다음은요 3890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두 달 가까이 위와 장의 문제가 계속되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현재 체중이 37kg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병원약을 복용하며 부작용과 통증으로 약을 이어갈 수 없어 지금은 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잘 먹으며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먹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1: 네.
0: 그렇죠? 먹어야 영적인 일도 하고 육적인
1: 네.
0: 일도 하는데
1: 네.
0: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890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1: 아멘.
0: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3890님 두 달 가까이 위와 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체중이 37kg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1: 아버지.
0: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먹고 하지만 이 통증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라서
1: 주님.
0: 약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3890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먹을 아멘. 수 있도록 하나님 음식물을 섭취하여서 이 육신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3890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찾아오시고 원인을 알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 원인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사 선생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회복받는

0: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3890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은요 9719님 기도 제목인데요, 작년에 맞이한 사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당에 적을 두고 있으나 지금은 성당에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딸들도 직장 생활로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시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0: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1: 아멘.
0: 아버지 9719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위를 맞이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위뿐만 아니라 딸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고 믿음이 전수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부모님으로서 쳐다볼 때,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딸의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직장생활로 세상의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딸이 되어질 때 사이가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딸이 먼저 하나님 아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9719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 사이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음을 만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9719님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예, 아멘. 오늘은 뜨겁게 함께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기도는 소망의 기도 중보팀에서 함께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마산 세관교회 김일용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인 김형준 PD, 저는 서부교회 박효숙이었습니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거센 풍랑이 일고 배가 뒤흔들릴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몰아치는 물결이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첫발을 내딛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주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와 영광, 가슴 뛰는 환희가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능력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상상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고막을 울린 단어는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질병을 없애주실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위대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버림당함과 죽음은 제자들의 기대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흘려듣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죽임당하실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는 십자가와 죽음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이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건너뛰어 부활의 영광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향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삶과 연관되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정하고 손사래를 치며 물러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과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거부합니다. 신앙을 그저 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해주고 승리와 성공을 안겨주는 도구로 삼고 싶어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부활과 영광과 축복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없는

0: 그렇다고 스승이 당하게 될 고난을 기뻐하고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활과 승리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욕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고난의 필연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실수나 실패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뒷걸음쳤던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락함, 이기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이익과 오해와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몸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영광의 보좌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거둘까에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동의 결과를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누가 더 크게 성공했는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경쟁하며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바삐 달려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3일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날들입니다. 첫째 날은 나로 인해 망가진 날입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 무능함, 나태함, 내 안의 탐욕과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의 날입니다. 둘째 날은 타인과 세상으로 인해 망가진 날입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 그리고 이웃으로 인해 또한 모순되고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겪는 고통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의 모순과 불의와 악 때문에 날마다 고통과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루와 이틀로 끝내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제3일에 우리의 모든 망가진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루와 이틀을 보내며 망가진 인생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겪고 져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루 이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

0: 예, 9810번 0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 강미교회 박봉열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 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현장 접수 및 전화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 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0: 창원 왕성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9월 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마일룽 교회 교인 5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교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계와 아시아교계에서는 기후 파괴에 대한 참회와 생태적 섬김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네팔 교회연합은 라수와와 누아쿠 지역 10개 교회가 성전 붕괴와 목회자 실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일룽 교회 성도 50여 명이 실종되고 산티바자르 지역 신자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는 다음 달 세계교회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생태적 섬김을 포함한 구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무는 저개발 국가가 기후재난의 피해를 전가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인의 삶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규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도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의 책임도 지목하며 해외 기후재난과 국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기후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9월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22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열린 어제 예배에는 여야 기독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대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겸손과 온유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기를 당부했고 공동회장인 송기현 윤상현 의원은 존중과 배려로 국가 발전과 공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는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독국회의원과 국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마감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총재 등 종교계 핵심 관계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과 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입증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정치권 결탁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며 사이비 종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수사와 정당법 등 관련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시아 미션이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9개 지역과 9개 국가별 사역을 담당할 차세대 코디네이터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아 미션 대표는 새로 임명된 코디들에게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사역 현장을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 이주민 사역 현장을 연결해온 기존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경기 북부와 인천, 부산 등 9개 지역과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 9개 국가 및 사역 분야별 차세대 코디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아시아 미션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사역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사역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세빈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청년 16명이 드립백 커피 포장과 라벨 작업 등 맞춤형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희망벨교회 목사는 11년 전 갈 곳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를 계기로 사단법인 희망벨을 설립하고 지난해 5월 장애인보호작업장 세빈마을을 열어 드립백 커피 생산을 통한 일터를 일궈왔습니다. 작업장 청년들은 커피 계량과 라벨 작업 등 능력에 맞춘 직무를 수행하며 자립심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해남 목사는 발달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마련도

0: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여전히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경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부탁을 들으면 속으론 아 싫은데 하면서도 말로는 예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 꼭 있죠? 오늘은 직장,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예스맨으로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예, 팀장님. 기획안 오늘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내일까지 해도 된다.
0: 아닙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어코 무조건 기필코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네. 아, 수요 예배 때 주차 봉사 한 명이 빠졌다고요? 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녁 때 뵙겠습니다.
1: 아니, 오늘까지 이거 일 마무리하면서 수협에 오지가노.
0: 아, 제가 일 빨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준호 씨, 세상에 일할 사람이 뭐 혼자밖에 없나? 그절 못하고 일 제일 하다가 막 쓰러지고 자빠진대.
0: 아, 괜찮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셔서 저도 쓸모 있는 사람이. 근데 팀장님, 왜 그렇게 저를 노려보세요? 왜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렵지?
1: 아유, 아유, 준호 씨, 아유, 준호 씨, 정신 차려.

0: 여기가.
1: 아, 준호 씨. 아, 정신 들어? 회사에서 쓰러졌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1: 공황장애래. 아니, 자기 몸이 이렇게 될 정도도 몰랐던 거야?
0: 아, 슬기야. 나 진짜 열심히 산 거 너도 알지?
1: 알지.
0: 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최소한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니?
1: 아, 무슨 말이야. 자기 몸도 안 돌보고 무조건 예예 하면서 자기 일 너무 많이 했어.
0: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해? 예수님도 몰려든 병자 뿌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잖아.
1: 준호 씨,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몰려올 때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
0: 예수님이 환자들 버려두고 가셨어?
1: 버려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준호 씨가 일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숨을 쉬면서 살길 바라신다고. 요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쉬었던 게 언젠지 기억나긴 해.
0: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
1: 거절하는 게 어때서? 거절은 죄가 아니야. 때로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용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쓰러지는 바람에 회사도 교회일도 전부 멈추게 됐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하나님은 당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서 사랑하십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3: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2: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어떤 지식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느냐, 사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실천적 명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또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번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불량배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떠나와야 됐고 그곳에는 여전히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이런 거 아닙니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좀 견뎌야 됩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도 감옥에 있지만 저도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겨내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어울리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버드대학교의 성인발달연구소에서 85년간 2,0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한 결과 인간의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 소유나 명예가 아닌 좋은 사람들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기쁨은 내가 누구와 어떤 만남을 하는가의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무언가 나눠줄 때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나누는 기쁨, 그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기쁨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이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인데 그가 쓴 책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로우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서 진짜 인간의 기쁨은 몰입 상태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예, 그걸 아직 모르시군요. 공부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공부하는 게 고통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 공부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어렵게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일까요? 아, 이것도 또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산에 올라가면요, 그 기쁨이 탁 차오를 때가 있는 거죠.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땀을 흘리면서 내가 뭐 헉헉대고 힘든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몰입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밤새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쁨이 올까요? 이것도 모르시네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밤을 새워 몸은 피곤했지만 그것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무엇에서 오는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진짜 몰입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하이 식센트 미하이는 이 몰입,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면은 무아지경 상태가 이르는데 그때는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있다. 그런 몰입 상태가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쁨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 찾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진정한 기쁨은 아닌 거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가고 싶어요. 저 그렇게 예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어집니까? 성경을 막 읽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성경은 제게는 이제 베개와 같은 거였죠. 이렇게 잠이 아주 오늘 때면 성경이 두툼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베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랬는데 성경 읽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요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감격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아무튼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그때 그만큼의 그 뜨거움은 제가 좀 사라졌지만은 저는 하루에 적어도 제가 한 시간은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강단에서 한 시간은 지키자. 그래서 한 시간은 여기 꼭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기도도 그런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은 서너 시간씩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럼 서너 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대단히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대체 어떻게 이거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요 우리가 어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 시간 기도도 쉽지 아니하고 서너 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게 기도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기도를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라.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호흡은 무의식 중에도 내가 의식이 없어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삶에 10분이라도 좋고 20분이라도 좋고 혹 1분이라도 좋은데 정확하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감사는 언제 감사할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좋지 않은 일만 많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야 목사님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평한 일은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감사는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평은 뭘까요? 불평은 습관이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다. 그것은 나의 이 습관적인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경영자가 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경영의 신으로 알려진 분이 마스시다 고노스케입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그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가난의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쌀 투기 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져서 그는 9세 때부터 화로 가게와 자전거 점포에서 견습생으로 일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은 은혜는 병약함의 은혜입니다. 그는 20세기 20대 초반에 폐질환을 앓아 수시로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가 받은 은혜는 무학의 은혜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그는 가난 속에서 돈의 가치를 밑바닥부터 배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덕분에 남보다 일찍 세상 물정을 깨치고 장사의 기본을 익힐 수 있었다며 오히려 가난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병약했기에 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나눠주는 위임의 경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임의 경영을 하다니까 당신은 이거 맡고 당신은 이거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파나소닉 회사의 수많은 경영 간부들이 성장해서 강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집단지성으로 나타내서 파나소닉이 강한 그러한 조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움을 찾는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안 좋은 게 보여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보여요. 아니,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목사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안 좋은 게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를. 아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해석하는 능력,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서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진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문제는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구박하고 있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가정에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구박합니다. 뭐라고 구박합니까? 엄마 좀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내가 설명해줘도 내 사정 모르시잖아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나에게 신경 끄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이런 분이 한대 똥 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 안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저 좀 가만히 두세요. 라고 성령님을 구박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어떤 특별한 것, 앞에 일을 내다보는 어떤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잖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 곳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 넘버드 114호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많은 깊은 단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 20%에 지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27%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삶의 실천적인 명령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보낸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21절로 얘기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또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 게리 프리지라는 그러한 이 성경학자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라,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한 도덕적 뜻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이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로 이사라고 하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이런 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의 리더들과 아니면 교회의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하라. 혼자 생각하지 말아라. 혼자 결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결정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길에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결정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불편해요. 내가 지금 행동이 불편해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인가?

0: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악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것은 악입니다. 이런 악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버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하는 믿음이 없을 때 나의 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행하던 그 좋지 않은 일들이 과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멈추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며 회개하며 과감히 결단하여 삶의 행동을 바꾸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온전히 살아가고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행복하게 열어드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면 뭐 아직 가을 얘기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밤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가을이랍니다. 습도가 좀 낮아지고 공기가 맑아져서 더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래요. 그런데 이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빛은 지금 보는 별빛은 이미 언제 출발한지 모르는 그런 오래전의 별빛이라는 거죠. 어떤 별의 별빛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날아왔던 것이기도 하다. 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잖아요. 저는 그 은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마음에 스치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어떤 때는 문득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두셨던 은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시간에 내가 뿌렸던 기도의 씨앗이, 또 어느 시절에 섬겼던 봉사의 씨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에서야 내게 도착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언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지요. 오늘 찬양여행 함께 하시며 우리도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스며드는 그런 오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에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도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찬양행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 단어는, 문자의 주제 단어는 사랑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0: 복음 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 동네 사람들. 오늘 복음 동네 사람들은 화요일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찬양 사역자 장현준 전도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뉴질랜드 찬양 사역자이신 장현준 전도사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오셨는데 지난 화요일에 찬양을 한 곡밖에 안 들어봐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위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경연대에서 부르셨다는 저 하늘 별과 달이 1절을 네. 불러주셨는데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며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십자가, 장현준 선교사님의 라이브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0: 찬양도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은혜로운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전도사님께서 뉴질랜드에 2014년에 가셨으니 벌써 12년 지나고 13년째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오랜 시간 해외에서 사역하시면서 힘들거나 또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붙들어주셨는지요?
1: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천국 같은 곳이다,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가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느끼는 물가, 주거비, 뭐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뉴질랜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법조인,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개발자들, 그런 많은 전문인력들이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뉴질랜드의 전 총리인 저신다 아던이라는 여성 총리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뉴질랜드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시스템입니다. 전 총리가 뉴질랜드를 떠나서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살기 싫다고, 저기 일본이나 저기 베트남 이런 데 넘어가서 산다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역시 2014년부터 지금 2026년도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제가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나를 뉴질랜드로 인도하시고 또 귀한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뉴질랜드에 오게 된 것도 또 정착한 것도 아니었고 사역자라는 자리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길도 함께 하시고 만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

0: 영어로는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삶의 고백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한 소절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아멘.
1: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또 제가 계속 뉴질랜드가 될지 또 다른 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순종으로 사는 것이 제 평생의 또 소원이며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전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우리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0: 네, 장로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2: 아, 저는 지금 현재 진주 성남교회 원로 장로로 있습니다.
0: 이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또 해외 또 선교사까지 파송하셨는데 국내 선교가 아니고 또 해외 선교로 보내셨는데 네.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습니까?
2: 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 몰랐죠. 한 뭐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쪽을 인도해 주셔서 참 힘들지만 이렇게 잘 견뎌온 게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0: 장현준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네. 우리 장로님의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다고 지난 화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0: 전도사님 어릴 때는 네. 우리 장로님과 노래도 많이 부르셨죠?
2: 그럼요. 예. 저기 아주 어렸을 때 또 피아노를 좀 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반주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둘이 다시 또 듀엣으로 다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저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1: 아니 네.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제가 또 찬양하는 스타일과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클래식 쪽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로 하모니 맞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0: 네. 클래식과 또 우리
1: 실용음악의 시스템 쪽이니까
0: 네. 네. 콜라보도 궁금한데요. 장로님 오셨으니까 예. 두 분이서 오랜만에 같이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준비가 별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또 PD님이 그 원하신다면은 뭐 할 용의는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찬양?
1: 그러면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이렇게 집에서 찬양하시는 게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찬양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2: 네, 한번 해봅시다.
0: 네, 그러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네. 제가 반주 파일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2: 예, 예, 그래 주시죠.
0: 네, 네 말씀 드리는 순간 반주가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두 분께 찬양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역시 멋진 하모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의 합창을 들으면서 이 아들 가진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장로님께서는 우리 장로 합창단도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솔로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성량이 더 풍성하신 것 같습니다.
1: 너무 고맙습니다.
0: 전도사님께서 지금까지 세 장의 싱글 음원을 발표하셨는데요.
1: 네.
0: 이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신앙과 또 삶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곡이 있을까요? 그 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제가 지금까지 세 장의 싱글 앨범을 통해 총네 곡의 음원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두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곡은 제가 만든 곡이 아닌 샌디라고 하는 중국인 찬양 작곡가가 만드신 새벽날개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제가 2017년도에 발표한 Your Love, 우리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특별히 새벽날개라는 찬양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가사가 되어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혹시 PD님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시편 139편
1: 1절에서
0: 1절에서
1: 10절까지입니다.
0: 10절까지
1: 네, 감사합니다.
0: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PD님께서 읽어주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새벽날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제가 뉴질랜드에 있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해서 제가 발표한 찬양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새벽날개 찬양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또 거리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이 찬양을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도 오히려 그런 분들께서 부르시는 새벽날개를 제가 다시 들으면서 더 깊은 감동과 은혜로 다가옴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이 찬양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주 성남교회 성도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뉴질랜드 사역을 위해 또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잠깐이지만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뉴질랜드의 사역과 또 제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어지고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피디님께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언젠가 뉴질랜드에 오실 일이 생기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뭐 이메일 같은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와 사역도 보여드리고 오클랜드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도 꼭한잔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 성남교회에서 시작된 찬양의 발걸음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 뉴질랜드의 예배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장현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양은 단지 좋은 목소리와 음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노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됐던 복음동네 사람들의 우리 장현준 전사님의 나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또 사이사이 들려주시는 찬양 참 감미롭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도 들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부르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부르는 듀엣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멋진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커피를 내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드립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죠. 뜨거운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며 그 부어지는 물이 이제 갈아놓은 원두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제 커피가 내려지는 그래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제가 이걸 잠깐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분에게 배웠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뜸들이기가 중요하대요. 밥할 때 뜸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커피를 뜨거운 물을 붓다가 뜸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소량의 물을 부어 원두를 잠시 적셔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뜸들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커피의 깊은 맛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급하게 커피를 내리면 커피 향이 커피 맛은 나고 향은 있어도 깊이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뜸들이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바로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잠시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하죠. 기도를 시작하고 또 곧바로 응답을 요구하죠.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잠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급하게 지나가는 신앙, 향기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깊은 신앙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 커피 이야기를 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잠시 뜸들이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세움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셈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란 말씀이죠. 오늘도 잠깐 멈춤의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시계를 하나님의 보좌의 시계에 맞춰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지만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 목적은 다른 복음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말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말은 그만큼 어떤 존재라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어조로 말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더 악하게 하고 게으르고 주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꾸만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이런 행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결국 이러한 논리를 보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니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나 공로나 행위는 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90%에 도달했습니까? 80%입니까? 나는 20%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도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에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잡고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살려줄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데 어떻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를 믿느냐?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놓아라.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니 놓아도 될 만큼 낮은 밑까지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믿기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함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죽을 죄인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자랑을 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선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헌금을 드려도 즐겁게 드리고 드리고 나서도 자랑이 아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행위와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노력은 헛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다 보니 다른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는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고 자존심과 의를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치켜 세워주면 좋아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진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부나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과 폐부와 악한 동기를 드러내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용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히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9화 황후의 친구

1887년 7월 초순 화요일 저녁 선교사 알렌의 집. 청사 초롱이 환히 켜진 들에 피어난 꽃들 사이로 작은 분수가 반짝이고 있었다. 보름달이 비추이는 서늘한 여름밤의 결혼식.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서양인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0: 주께서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인치셨으므로 이 결합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엄마,

0: 네, 신부가 한복을 안 입고 하얀 소복을 입어요?
1: 저건 소복이 아니라 드레스라는 거야. 서양에선 저렇게 입고 한대.
2: 머리에 뒤집어 쓴 그물은 뭐예요?
1: 뭐라더라? 면사포라든가?
3: 아따, 상 교수님 옷이 멋있긴 하네. 아, 나 장가 갈때좀 빌려 입어야 쓰겠어.
1: 장가들 여인은 있고?
3: 아이, 그거야, 차차. 해결하면 되는 건데.
4: 자,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첫 걸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5: 러시아 공사관의 아이들과 관리들의 딸이 행진길에 꽃을 뿌려준다.
0: 길에 꽃 뿌린다.
2: 아깝게 왜 버려?
1: 축복해주는 거지. 우리는 쌀을 뿌리는데 쌀 대신 꽃을 뿌리나 봐. 아유, 이쁘긴 이쁘다.
5: 어색한 웃음과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한 가정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었다. 행진이 마치자 신랑과 신부는 조선식 가마에 오른다.
6: 땀이 멈추질 않네.
7: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6: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 그치?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네.
7: 그러게요. 이제 시작이겠죠?
6: 그렇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걱정 내려놓고 주신 기쁨만 누리십시다.
7: 걱정 안 해요. 이젠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제 옆에 있잖아요.
6: 고마워.
5: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던 여름밤, 작은 뜰 안에 울려 퍼진 축복 속에서 선교사 달젤 벙커와 애니 앨러스는 한 가정을 이뤘다.

0: 와, 이게 다 뭐야?
1: 이건 비단이고 식기 차 커피도 있네?
0: 팔찌랑 반지도 있어.
1: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신랑의 결혼식에 황제 폐하를 통해서 집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0: 아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1: 그럼요. 하나하나 다 기억나죠. 그배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아직도 생생해요.
0: 그때 파도 소리에 묻혀서 서로 대화는 못하고 같이 큰 소리로 찬양했었잖아.
1: 맞아요. 그때 같이 오셨던 헐버트, 길모어 선교사님 모두 찬양 소리가 엄청났었는데.
0: 맞아. 난 그때 확신이 들었었어. 내가 너희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리라 말하시는 것 같았거든.
1: 어머, 나도 그랬는데.
0: 불과 1년 전인데 오래된 옛날 얘기 같아.
1: 그러게요.
0: 이젠 이 나라가 낯설고 두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내 나라, 내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
1: 저는 아직 정말 이곳이 내 나라, 내 땅이 될수 있을까요?

0: 조선 땅에 들어와 제중원에서 여성을 돌보던 앨러스. 어느 날 뜻밖의 부름을 받는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진료하라는 명이었다.
1: 제가요? 황후님을요?
2: 황제께서 직접 내리신 명이옵니다. 알렌 선생님께서 약을 보내셨는데도 통 차도가 없으셔요. 직접 진찰을 해야 한다고 앨리스 부인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1: 그러다 혹여 잘못된다면...
2: 그런 두려움이야 모든 의원들이 안고 있죠. 마마께서 다리가 점점 더 불편하시고 불면증도 심하십니다. 서양 의술이라면 차도가 있을까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1: 전 아직 언어도 서툴고 궁중이라면 문화가 또 다를 텐데요.
3: 여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지. 어쩌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1: 그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겠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니 알아서 보내시는 거겠죠?
3: 그래, 난 여기서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0: 그렇게 앨러스는 궁 안에 들어가 황후를 만나게 된다. 떨리는

0: 그녀의 등을 궁녀의 손길이 받쳐주었다. 마침내 황후가 있는 처소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장식과 대비되어 지친 기색의 황후가 보인다.
1: 마마, 알렌 선생님이 말하신 여자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2: 들라라.
3: 엘러스라 합니다. 성실껏 진찰하겠습니다.
2: 익히 들었습니다. 낯선 땅일 텐데 지내는 건 좀 어떠세요? 음식은 좀 입에 맞으신가요?
3: 아직 다 서툴고 낯섭니다. 그래도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요. 저의 작은 실력이나마 필요한 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2: 아주 예쁜 마음이로군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 28입니다.
2: 부모님은 다 건강히 계신가요?
3: 네, 가끔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는데 안녕하시답니다. 다른 힘든 것보다 그리운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2: 멀리 떠나면 그리운 게 당연하지요. 그래도 이 나라에 정을 붙이고 오래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네, 그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 이건 뭔가요?
3: 청진기라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진단을 합니다. 숨소리, 심장소리, 들리는 소리로 몸의 안과 밖을 살핍니다.
2: 아, 그래요? 그럼 내 가슴 속에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3: 심장소리가 약하십니다. 아무래도 많은 걱정과 근심에 눌러 계신가 봅니다.
2: 그대는 머나먼 이국 땅에 와 외롭고 그립겠지만 난 조국 안에 있어도 외롭고 그리워요.
3: 무엇이 가장 그리우십니까?
2: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고향에서 들었던 냇물 소리가 들리지요. 햇살이 냇물에 부서져 조각조각 빛나던 그 순간의 소리들. 제 궁이 아무리 넓고 좋다 한들 그 소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3: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마의 그 시절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때인가 봅니다.
2: 그렇죠, 아버지. 요즘 부쩍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3: 그리움 또한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죠. 그런데 그리움이 마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2: 좋은 방향으로요? 어떻게 잡는데요?
3: 저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2: 아,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3: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며 품고 계시거든요.
2: 마음을 살피며 품는다. 위로가 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3: 네, 지금 하나님은 마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2: 네? 신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3: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2: 네, 처음 만나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군요. 우리 골 사람이 아닌 분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털어놓다니.
3: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마마, 앞으로 마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0: 이후로도 황후는 앨러스를 자주 불렀다. 치료와 함께 앨러스가 전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황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씩 병세가 나아질 무렵 1895년 을민년에 일제의 손에 의해 명성 황후는 시해당한다.
4: 혹시 들었어?
3: 어제까지도 같이 꽃구경 가고 싶다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4: 참 끔찍한 일이야.
3: 이 팔찌를 주시면서 이 땅에 오래 머물러 달라며 이 나라를 사랑으로 품어달라며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이토록 참혹하게. 너무 화가 나요. 약한 이 나라에 꼭 힘이 될 거예요.

FEBC 1위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9화 황후의 친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도 조절계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교회죠? 버가모 교회의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스머나에서 버가모까지 약 100m,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버가모는 해발 300m 정도 되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버가모에는 온갖 잡다한 신전이 우글거릴 정도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들의 신전이 저 버가모 300m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곳에 아주 그냥 들끓는 그런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신전 몇 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넘겨보세요. 뭐 이런 신전. 뭐 신전이 조그만한 산당이 아닙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버가모 전체를 뒤덮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버가모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버가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얼마나 세상 우상과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그냥 들끓고 있었으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사는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이 우상 숭배와 이단과 약한 사상들이 난무했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가모 지역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거대한 세상 물결 속에 버가모 교회 너무나 초라합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힘이 없는 교회처럼,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 하나를 그 지역에 세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셨을까요? 온도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온도계는 어떤 것입니까? 온도계는 가만히 있다가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는 알아서 찌리릭 올라갑니다. 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는 알아서 뚜루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과 주위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지역에 버가모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온도계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원하셨던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도 조절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스탠드 에어컨을 보십시오. 22도 설정을 딱 해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딱 기준을 세워두면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에어컨이 웽 작동을 해서 어디 온도가 올라가 22도로 딱 내려버립니다. 또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진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는데 왜 온도가 떨어져 춥게 만들어? 윙 작동해서 온도계가 22도로 딱 올라갑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온도 조절계죠.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마산 3.1교회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양쪽에 있는 에어컨을 보십시오. 온도 조절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온도 조절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지하라입니다. 지금 내가 온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서 이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센스. 첫 번째, 감지하라. 두 번째,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려면 조절하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감지가 되면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네. 싸울 수 있고 작동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내릴 수 있고 내려가면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조절하라. 세 번째가 뭘까요? 유지하라. 22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설정해두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기청정기가 딱 설정을 해두면 지가 알아서 공기를 확 증화시킬 때는 막 윙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공기가 깨끗해지면 조용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요 세 가지. 감지하라. 두 번째는 조절하라. 세 번째는 마라. 예. 오늘 설교 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 조절기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지하라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놓쳐버렸어요. 감지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센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고장나버리니까 감지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감지를 하지 못하니까 죄가 들어오는데 어떤 죄가 들어왔다고요?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쭉 읽어보면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아니고 모압 왕 누가요? 발락이, 뭐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거짓 선지자죠. 점술가입니다. 이방 점술가예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우리가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 두렵다. 그러니까 당신은 용하니까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압이 안전하지 않겠냐. 처음에 거절하죠. 그러니까 막 물질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탐욕 때문에 가다가 막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돼요. 그래서 어쨌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을 돈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올까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발람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돈 받고 저주하러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을 지어다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발락 왕이 어땠을까요? 낙심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는 이게 물질을 적게 줘서 축복을 하나? 그러면 다시 또 싸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제공하면서 이번에는 꼭 저주하라고 꼭 부탁한다고 발람이 또 가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데서 쭉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또 뭐가 나오죠? 아,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실패합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발람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고 발락 왕은 이게 지금 준 게 얼만데 낙심이 되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잘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뭘 가르쳤는지 압니다. 그때 발람이 둘째 줄 제일 끝에 발람이 누구를? 발락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한수 가르치는 거예요. 묘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론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놓아? 걸림돌을 놓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하게 하였다? 이미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 묘수가 뭘까요?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도 축복이 나오니까 발락 왕에게 한수 묘수를 가르치는데 왕이시여 내 말대로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막 어렵게 하지 맙시다. 그게 뭐라고요? 당신 모압에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지 않냐고. 바알을 섬기러 오면 몸을 파는 합법적으로 그 여사제들을 잘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그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높은 데 올라가고 저주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심판하게 할 수 있는 묘수다. 옳거니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그런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갔을까요?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렇죠.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묘수죠.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바알 벌에 가담했다. 단순하게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해버렸다.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가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교인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니골라당은 이 이단의 분파 중에 하나예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제일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다. 영은 선하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영은 결국 구원받을 존재고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육은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받은 존재인데 이 뭐 육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육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멸망받아야 될 존재니까. 그러면서 이 육을 그냥 방치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런 가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야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그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어차피 우리 이 육은 멸망받을 지옥에 떨어질 건데 육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 따라서 쾌락 즐기고 그냥 방탕하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기에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이런 거짓된 이단적인 사상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버가모 지역 못지않죠.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하라고요? 감지하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사람과의 싸움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인지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교우와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되고 발람의 교훈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읍시다. 근신하십시다. 우리가 깨어 근신할 때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감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조절하라입니다. 감지했다면 조절하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버가모 지역 자체와 비슷한 현상의 영향들이 교회 안에 지금 난무해져 있습니다. 설정된 온도를 벗어나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설정되어져 있는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딱 있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의 삶의 한절 한절을 들여다보니 기준에 맞춰보니 이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절이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말씀을 넘어서 버렸다면, 말씀보다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에서 빗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모르고 달려왔는데 지금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제 힘으로, 제 능으로, 제 지혜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죠. 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조절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가다듬고, 매무실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다시 졸라 매고, 겸손의 허리띠를 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능력입니다. 조절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댄 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막 보니까 전체 줄거리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주중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업스트림,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그냥 물이 흘러간다, 정보가 흘러간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업스트림이 되면 물이 흐르는 이 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원지를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업스트림. 이런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해결하는 것은 사후 대응이죠. 그런데 업스트림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스트림은 그 문제의 근원지에 올라가서 근원을 제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가진다는 거예요. 업스트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강가에 소풍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강가에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려고 하는데 저 강 위에서 어린아이가 둥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강에 뛰어들어서 떠내려오는 아이를 구조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아이고야 죽을 뻔했다고 겨우 살려냈다. 그리고 한숨 돌리는데 또 저 위에서 또 한 명이 또 떠내려오네요. 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또 건져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내려오면서 허우적거리니까 이 두 친구가 막 강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구조해내느라고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 사람들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죠. 그때 구조를 하던 한 친구가 그냥 강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구조하던 친구가 그 나가버리는 친구를 향해서 야! 너 지금 아이들 구조하다 말고 어디 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친구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하는 말, 업스트림, 상류로 올라가서 어떤 놈이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는지 그 놈을 잡아야지.
그러면서 업

0: extreme.
1: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downstream.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기에 급급해서 헛거리면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여기서 뻥 터지고, 이거 하나 겨우 해결하고 나면 또 저기서 뻥 터지고, 평생 이 다운스트림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걸까요?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업스트림. 도대체 업스트림 거기가 어딘지, 이 모든 인생의 근원지가 어딘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면 하나님 내 안에 교만과 그만과 자만이 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이 되면 하나님 제 안에 원망, 불평, 비난, 비판이 있습니다. 모레가 되면 하나님 제 안에 알고 봤더니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아우 너무 지저분합니다. 날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업스트림 그 근원이 뭘까? 뿌리가 뭘까? 그 업스트림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업스트림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업스트림에 올라가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입니까? 업스트림.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업스트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권원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 올라가면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거 말고 가식적인 거 말고 지식적인 거 말고 갈보리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길지 않은 생에 아웅다웅 이것 때문에 다투고 저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허송세력을 이제 멈추고 업스트림 정말 내가 올라가야 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나의 생에 주님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걸음을 투벅투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한절 한절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유지하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감지했다면

0: 두 번째는 조절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놓지 않으리,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리, 이 은혜의 삶, 업스트림에서 만났던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며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온도 조절계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뭐하라고요? 감지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절하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지하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3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요,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은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예배를 지금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 핸드폰 어플로 또 듣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아뢰면서 또 기도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됩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서울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무료 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같이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앱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 사역자 이은진 자매 너무 반가운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0: 참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작년 우리가 가을 때까지인가?
1: 네.
0: 봤던 것 같죠?
1: 11월.
0: 네. 이은진 자매가 이제 아기 엄마가 딱 돼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아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참 결혼한 지 그때 7년 만이었죠?
1: 네.
0: 이제 새끼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임신이 돼서 태명을 또 우리 깨라깨라 새끼라. 네. 또 깨라라고 또 이렇게 태명을 짓고 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태어난 지.
1: 이제 곧 5개월이에요.
0: 5개월이에요?
1: 네.
0: 야, 이제 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1: 네.
0: 아기는 또 남편에게 또 맡기고.
1: 네. 예,
0: 남편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자, 오늘도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받는 은혜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이은진 자매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곡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1: 네.
0: 나는 아까 그 일단은 연습할 때부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1: 아,
0: 예.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찬양 올려드릴까요?
1: 오늘 제가 가져온 첫 곡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0: 혹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곡하셨나요, 혹시?
1: 네, 이제 깨라를. 네. 드디어 이제 제가 낳고.
0: 예.
1: 품에 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데 너무 두렵기도.
0: 예.
1: 하고. 아, 예. 내가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강한 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0: 네네.
1: 요즘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깨라와 저와 함께.
0: 예. 예.
1: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찬송가. 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이 찬송, 예, 같이 소리내서 부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깨라를 잘 출산하고 이 스튜디오로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은진 자매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특별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1대1로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은진 자매님 예 반가운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나 어머나 깨라 엄마 예, 잘 오셨다고 네.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새 깨라 응원하며 함께 예배해요. 이은지님 어서 오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8845번님 6089번님 5132번님 그리고 또 9450번님은 깨라 어머니 비슷한 시기에 아기가 생긴 엄마예요. 깨라는 아들인가요? 예, 저희도 아들 이제 막 5개월이 되었답니다.
1: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깨라는 딸이에요.
0: 딸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네. 결혼한 지 아기가 안 생겼던 건가요? 7년 동안?
1: 그렇죠. 네. 저희 노력을 했는데
0: 안 생기다가 이렇게 네.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다가 네. 하나님 갑자기 선물로 딱 이렇게 깨라를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야. 너무 감사하죠.
0: 자, 네. 8413번님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또 다들 우리 예. 새끼라 식구분들이 함께 기도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0: 또 깨라가 감사합니다. 나올 때 좀 이렇게 투정도 좀 부리고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기도 요청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자 다음 찬양 우리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준비하셨죠?
1: 예. 아,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요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게 제가 요즘 또 깨라를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감정이었나? 새로운 사랑을 막 배우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예.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위로도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아까 이제 잠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제 자매님이 연습을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 예쁘다고 하고 애만 바라보고 네. 주위에서 저도 이제 네, 제 아내보다는 애만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참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그 집중이 애한테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네. 이 찬양이 우리 자매님이 참 너 참 어여쁘고 귀하다 네. 보석보다 귀하고 자랐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저도 막 울컥하면서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자매님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너무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나의 하나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사를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고백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 나의 하나님. 아, 너무 귀한 찬양 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예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로고송을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예. 이은진 자매가 예전에 이제 녹음했던 곡들을 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은진 자매 목소리였거든요. 끝나고 제가 튼다는 게 예. 이거 그럼 듣고 가시죠 일단요. 예.

0: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이은진 우리 자매의 목소리로 왔네요. 이제 드디어 예, 로고송의 네. 주인공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태명이 깨라군요.
1: 네, 아, 맞아요.
0: 목소리 너무 이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찬양 좋습니다. 깨라 엄마 화이팅.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저희 오이동 교회에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특세 드리고 있는 주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1: 아,
0: 너무 감사드리며 네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새벽 예배 때 부르는 곡인데 이 곡으로 꼭 찬양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5521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 네, 며칠 뒤 항암을 시작하는 도훈 자매를 하나님께 맡기며 후유증의 아픔도 덜하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네, 아멘.
0: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샵 1069번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받고 계신 은혜 또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7783번님이 아까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눈물 버튼이에요. 마더와이즈 수료하고 이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팀원들 다 울고 성도들도 다 울었던 기억에 울컥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저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 보고 울컥했는데 네.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좀 공감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접할 때 이렇게 눈물 버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아요.
0: 나의 안에 거하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찬양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네.
1: 거기서도 또 막 울면서
0: 그러니까.
1: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8093번이 오랜만에 은진자매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은진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에 항상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솔직히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막 뭐 퀴즈도 없고 선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사연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1: 네.
0: 일찍 퇴근이라 즐겁게 가는 길에 들리는 찬양에 은혜가 넘칩니다.
1: 아.
0: 목소리 자체만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이렇게
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건반으로 말없이 섬기고 있는
1: 네.
0: 우리 유찬양 자매 이름도 찬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평생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찬양 자매가 골랐던 방송 전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1: 네.
0: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추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1: 네.

0: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도 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언제 불러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양. 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아멘.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깨라 어머니 찬양 감사해요. 저도 결혼 7년 만에 임신하고 낳은 딸이 있어요. 네. 똑같으시네요.
1: 네.
0: 벌써 16살 됐어요.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지금 속초 여행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또
1: 너무 아름답네요.
0: 1610번님을 처음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출산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르게 은진자매 위에 신생아 위에 감사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2592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와, 자매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목소리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오늘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마사지 사역도 있어서 집에서 깨끗이 쓰던 발마사지 기계 시골교회 보냈어요. 발저림 현상이 또 근데 깨끗이 나왔다네요.
1: 야, 할렐루야.
0: 3년 만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우리 0708번님 네.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또 잠시 주차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셨네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1: 아멘.
0: 이렇게 받는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3시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생방송 우리 새깨라 라디오 앱에 찬양사역자 이은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고 오래간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네. 감사하네요. 목소리도 똑같고.
1: 네. 감사합니다.
0: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1: 네.
0: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방황하고 방학 중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지금 내가 방황하고 교회 방학 중에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다시 주인 찾으셨으면 좋겠고 샵 1069번으로 방학 중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함께 방송 끝나고 전화 드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에 내려놓고 진짜 주인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월부터 플룻을 배우고 있대요.
1: 네.
0: 우리 8306번님 악기로 하나님을 한음 간절하게 불고 있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은진 자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출산 잘 하셨다니까 감사한 소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2970번으로 오셨어요.
1: 네.
0: 7253번님도 오셨네요.
1: 네. 네. 찬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네. 하나님의 위로를 네. 받으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좀 이렇게 은진 자매 목소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살짝 그 허스키하면서
1: 네.
0: 허스키하면서 또 이렇게 전공을 재즈 쪽을 좀 하셨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1: 아, 네. 네.
0: 그 우리 은진 자매가 캐나다에서
1: 네, 맞습니다.
0: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네. 음악 공부, 재즈 음악을
1: 네.
0: 공부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어 앱에 많이 섬기고 계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라디오 앱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때 영어 찬양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늘 우리 라디오 앱에 때 빠지지 않는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이 찬송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입니다.
1: 네, 오늘도 있었던 것
0: 예,
1: 같아요.
0: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영어로
1: 맞아요.
0: Nearer My God to Thee.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은진 자매 목소리로 1절 처음에 영어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말로 같이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3583번님,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만 이 어미는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쭈어요. 전 길을 잃었지요. 왜 아들이 아프게 이생과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떠났죠. 어찌 이 슬픔 안고 그리움 안고 살아가야 할지 라고 이렇게. 아, 우리 3583번님 혹시 지난 화요일에 그때 우리 전화 연결 됐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작년엔가 아들을 떠나 보내고 방황 중에 계신 분이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우리 3583번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210번님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분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네. 좋은 말씀 또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진자매 영어 음반도 있냐고 물어보네요.
1: 아, 음반 아니고 제가 낸 앨범에 곡이 있어요. 곡이 있어요? 중에
0: 영어
1: 네. 찬양 Promises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다음 네. 기회에 한번 또 그 곡을 네. 라이브로 한번 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6870번님이 출산 후에 분위기가 더 성숙해진 듯하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아기 키우다 보면은,
1: 네.
0: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1: 어림잡아. 짐작은 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 네.
0: 그니까. 앞으로 더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거예요.
1: 네. 네.
0: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더 큰 마음이시겠구나.
1: 더 큰 마음이죠.
0: 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참,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1: 가능할 수조차 없는
0: 그러니까,
1: 그게 사랑인
0: 예.
1: 것 같아요.
0: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 네.
0: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는 있지만 새끼라 듣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1: 네.
0: 퇴근하는 중에 영어 찬양 너무 은혜가 된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9937번님도 1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신앙의 마음이 방학이 됐다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1: 네.
0: 새끼라 진행하면서 가족의 어떻게 아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1: 네.
0: 방황하시는 분들 결국에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곡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곡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곡 은혜 찬양하시죠.

0: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1: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0: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0: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0: 우리 은진 자매님 한음한음 진정성 느껴지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1: 감사합니다.
0: 차 속에서 또 혼자 울다가 찬양하다가 네. 은혜를 너무 받고 계신다고 111 공보님도 오셨고 종종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05번님도 이렇게 또 우리 1504번님도 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찬양사역자 오늘 이은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셨고요. 은진 자매 다음에 또,
1: 네.
0: 또 봅시다. 예,
1: 네.
0: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1943년 겨울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세 명의 유대인 랍비가 아주 이상한 법정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석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엘리 위젤이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실화인데요. 그날 밤 새 랍비는 성경을 펼쳐놓고 밤새 하나님을 신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백성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언약 위반죄, 백성 유기죄로 기소합니다. 밤새 재판이 이어지고 성경 구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꺼내며 하나님을 신문했습니다. 새벽 밝을 무렵 세 명의 랍비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유죄. 그 다음 장면이 참 소름 끼치는데요. 판결이 끝나자마자 재판장이었던 랍비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유죄를 선고했지만 늘 하던 대로 버릇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실화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신재판이다. 즉, 하나님을 재판대에 세운 재판이다. 아우슈비츠의 극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 당신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매 순간 이런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

큰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 꼭대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높이는 너무나 아찔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는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깊이에 현기증을 느꼈다. 높이는 약 45m고 15층 건물 높이입니다. 왜 사탄이 여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심판자의 자리로 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머리가 꽤 좋죠. 간교하다. 무지하게 머리가 좋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보면 마치 이 사탄과 예수님과의 치열한 바둑 대결과도 같아요. 즉 성경 말씀으로 두는 아주 치열한 대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첫수를 놓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사탄의 응수가 기록되었으되. 아니 사탄도 지금 말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요, 이거 없는 말씀을 지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진짜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움이죠. 사탄은요, 세상의 화려함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세상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이 말씀이라는 무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를 절반만 사용하는 것이다. 사탄도 성경을 매우 매우 잘 알고 이 성경을 공격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아우슈비츠 라피들도 성경으로 하나님을 심문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한 것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죠. 시편 91편을 딱 펼쳐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널 지키고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지켜준가 안 지켜준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재판대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말씀이 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사탄의 말이 옳은 것인가? 사탄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자, 이 치열한 말씀 대국을 잘 살펴보면요. 사탄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결정적인 반칙이 숨어 있어요. 반칙이. 사탄은 지금 시편 91편에서 11절 12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 91편은요.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너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그렇게 약속한 그 대상은 어떠한 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 그의 말씀과 그의 뜻 안에 머무는 자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고스란히 빼먹고 고스란히 그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다 빼먹고 야 한번 해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뛰어내려봐. 이게 바로 사탄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구하면 준다며. 구하면 준다네. 왜 안 주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아, 믿는다면 다 된다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지구상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기도들.

이 이야기들의 정체가 뭡니까?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을 재판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나 이대로 안 됐으니 하나님은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 유죄. 그래서 많은 곳에서 참 말씀이 사용되긴 하지만 반쪽짜리 말씀을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해요. 축복은 강조되지만 순종은 지워버리고 약속은 강조되지만 명령은 지워버리고 영광은 강조되지만 십자가는 지워버리고 앞뒤 맥락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구절 뽑아서 자기 정당화하는 데 쓰고 남을 넘어뜨리는 데 쓰고 내 욕망 덮어버리는 데 사용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반칙이에요, 반칙. 말씀으로 장난치고 유혹하는 방법.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단순히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저런 이단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래 의도를 자기 정당화를 위해 이 앞뒤 자르고 이 의도를 꺾어버려서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타협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식이요, 사탄의 방식.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식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합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문맥을 벗어난 가장 중요한 것을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사용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정확한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말씀을 자기 의도대로 빼먹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고 막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탄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된다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적용해야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대에 세우지 않는 건강한 믿음. 이 사탄이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다시 한번 더 놀라운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탄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는 바로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재판대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즉시 시험 들었다고 에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더 말씀을 달라고 알려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험 받는 자리에서 역시험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진짜 목적을 보십시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 받는 자리로 가셨는데 시험하는 자리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시험을 받아야 할 자를 시험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한 것은 말씀을 무기로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변화가 중요한데 단순한 시험을 헬라어라고 하는지 페이라죠. 페이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페이라죠 하면은 단련이고 훈련 단련. 사탄이 우리를 페이라죠 하면 유혹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럼 여기 에크가 붙습니다. 에크. 그래서 4장 7절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에크 페이라죠. 에크가 붙어요. 에크는 뭐냐면 완전히 끝까지 치밀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아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취조하듯이 끝까지 시험하고 검증하고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아야 될 대상이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에크페라죠. 끝까지 취조하고 조사하고 맞나 안 맞나 있나 없나.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이후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금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걸 증명해봐라. 이게 왜 뭔데 이게. 우리는 참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순간 설명할 수 없다고 무조건 느닷없이 하나님 있냐 없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조금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있나 없나. 뭐만 있으면 하나님 있나 없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있나 없나.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있나 없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공격에 신명기 6장 16절로 마수를 두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는 이제 장소 이름인데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냐 없냐? 아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있냐 없냐? 아 세상에 그들이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것 다 보고도 당장에 목마르니까 한다는 얘기가 야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있냐 없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 좋고 은혜로 막 예수 십자가 그러다가 조금만 문 생기면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있냐 없냐? 그리고 마사라는 곳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마사 그리고 무리바.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반역이란 뜻입니다. 반역.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왜? 아니 그 사탄이나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그건 반역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반역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유혹보다 두 번째 유혹이 더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탄은 더 교묘합니다. 첫 번째 유혹, 이 떡에 대한 유혹, 이 욕심에 대한 유혹은 그거 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욕심 버리고. 네.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문제들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맘대로 조종하고 말씀으로 조종하고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그 신앙이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교회 성향 그냥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만 하기만 하고 이 성전 꼭대기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이 문제, 다 이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낸 사람도 두 번째 유혹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 어떤 게 권사님 다 가운데 성전 가운데 다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권사님 부목사 하나가 뭐 좀 그렇네 어떻게 할까요? 잘라 잘려 그냥 담임 목사 아무 힘이 없어 저 어떻게 할까요? 저게 다 앉아가지고 무한 권력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려. 왜? 기도 너무 잘하고 기도 오랫동안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28억을 헌금하고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어떻게 하면 이 반역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잘 믿어라. 여러분, 사탄은 말씀 고수입니다. 말씀을 그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말씀을 알아도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뭐 학생들 사형리 공부를 하는데 그 창세기 이제 1장 1절을 이제 암송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왜? 이제 나머지 모든 66권이 다 왜야, 왜? 우리를 사랑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책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왜? 왜?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거 하나만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믿어도 돼. 근데 그거 하나 안 믿고, 알아,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믿어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은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에서 시험 받는 자로 내려오라. 사탄의 유혹은 순식간에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앉혀서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재판장은 하나님만을 향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기도 해요. 우리는 때로는 형제 자매를 재판대에 세우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부부를 재판장에 세워서 피고인으로 세우고 유죄 날리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판결하고 또 형제 자매를 판결하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 시험 받는 자로, 즉 훈련 받는 자로, 훈련 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훈련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훈련 받았고 사울은 훈련 받지 못했어요. 왜? 시험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될 사람이 계속 시험하는 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단련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해보려 할 수가 없어요.

0: 할 수가 없어.
1: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훈련받는, 시험받는 자의 자리로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유대 랍비 전통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성전 지붕 위에 나타나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성전 지붕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교원 백성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즉시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셨다. 즉각적으로 이 종교 대스타가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연구의 거장인 엔티 라이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다. 사탄은 예수님께 순종과 고난의 긴 길을 우회하고 즉각적이고 눈부신 성공으로 메시아 되심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 영광 대신 불화가 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 희생도 없고 영광, 헌신도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만 도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썩었다고 쉽게 돌은 던지지만 그 교회의 썩은 상처를 감싸주고 희생하려는 십자가를 지려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돌을 드는 크리스천은 많지만 십자가를 든 크리스천은 별로 없어요. 이 시대에 십자가보다 돌을 들고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여튼 누구 하나 얻어 걸리면 죽을 때까지 돌을 집어던져.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뒤돌아서서 하하호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팔매 진로는 결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돌팔매 진로를 하는 자는 결코 십자가를 들 수 없어요. 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대신이에요, 내가 대신.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대신 욕 들어먹고, 내가 대신 얻어맞고, 내가 대신 뺨 맞아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신이 사라지고 돌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십자가는 다 어디 갔다 팔아먹고 돌 들고 다니니까 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나 걸리면 판결 다 집어던지 다 잘랐어요. 그 상처를 감싸주고 품에 안아주고 내가 대신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가 사라진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을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답이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 사탄의 어마어마한 유혹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교통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교통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첫 번째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국립합창단이 연주하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내 평생 주님만 섬기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해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섬기리.

마지막 곡으로 호산나 싱어즈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힘이 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테너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샬롬.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 강미교회 박봉열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 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현장 접수 및 전화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 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하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이 꼰대 방지 5계명이었는데요. 첫 번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를 수 있다. 네 번째,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답하기보다 먼저 물어라. 다섯 번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하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도 있죠. 물론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보다 더 소중한 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떠올려보면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기보다 먼저 만나주셨고, 먼저 말씀하기보다 먼저 질문하시고 들어주실 때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들음에서부터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때도,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음성이 귀 기울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이번 9월은 내 말보다 누군가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9월 3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하은의 하나님의 음성을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앞서 우리 꼰대방지 5개명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나요? 네, 이게 많이 해당되면 해당될수록 나는 꼰대가 아니다 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를 수 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답하기보다 먼저 물어라.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많이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갈수록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내가 먼저 바꿔야 주변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4833님께서 은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093님 역시 은혜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0871님 오늘 산삼 선물 잘 받았어요. 벌써 이 추석 기분이 드네요. 아, 이번 달에 또 추석이 있죠. 예, 이번 달 9월 말에 추석이 또 있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빠르네요. 예. 벌써 추석 기분이 든다고 하시니 기쁩니다. 네, 그러면서 신청 찬양 해같이 빛나리입니다. 저녁 시간에 더 힘을 불어넣어주는 은혜 충전 라이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요 찬양도 한번 오늘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8093님께서 앞서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서 김충만 PD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제 생일이거든요. 와, 생일, 오늘 생일. 그래서 특별한 뭔가를 남기고 싶었는데 바로 잠시 중단됐던 전파 선교사를 저희 가족 6명 모두 재가입하게 됐습니다. 야, 이 생일 선물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생일 선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가정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가정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6명 모두 다시 전파 선교사를 가입을 해주셨고, 아, 뭐 큰 선물이 되진 않겠지만 저희도 또 뭔가를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기프티콘을, 오늘 생일 맞으셨으니까 우리 8093님께는 제가 기프티콘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예, 축하 문자도 보내주세요. 예, 우리 8093님 오늘 생일이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 8093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0720님 은혜, 오늘 첫 직장 들어가서 첫 휴무인데 고정적으로 매주 화요일이 휴무라고 하십니다.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왔나 봐요. 내일 출근하려면 몸 관리를 잘 해야겠죠. 오늘 푹 쉬셔야 됩니다. 예, 푹 쉬셔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분들께서 저를 위해 아낌없이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0720님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예, 오랜만에 출근하셔서 우리 잘 회복하고 내일 다시 출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음성 이행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이행시, 음성 이행시.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 재밌는 이야기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든 하셔도 되는 음성 이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우리 앞서서 8093님께서 가족, 우리 전파 선교사 모두 재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청 찬양 띄워드릴게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주의 가정.

네, 809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주의 가정 듣고 오셨습니다. 하, 이 찬양 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이 있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가정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이게 이제 저 교회에서 찬양대 할 때 합창으로 또 했었거든요. 예, 이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을 보는데 하, 눈물이 나가지고 예. 간신히 참았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요 찬양. 오늘 우리 퇴근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요 찬양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은혜 출석 단어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N행시 미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할 때 음성 이행시, 음성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선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제가 한 번에 몰아서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9507님도 오늘 선물 잘 받으셨다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9250님도 선물 잘 받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4420님 산삼 선물 잘 도착했습니다. 카페 손님들과 나눠 먹겠습니다 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 찬양 2부 첫 번째 찬양으로

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음성 이행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자, 7635님, 8720님, 2534님 모두 은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2850님 퇴근 운전 출발합니다. 아, 오늘은 야근 안 하시는군요. 퇴근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2850님의 출석 인사까지 잘 받았습니다.

5472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은혜 충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919님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842님 등산화 당첨인데 화장품을 대신 주시니 아 그런가요? 예. 아내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음성 이행시 받아보고 있는데요. 아, 좀 살펴볼까요? 우리 2850님, 아, 미니 오빠. 아, 벌써 소름 돋아요. 예. 미니 오빠. 선물 주세요. 오, 이렇게 텍스트로 음성 지원되기 쉽지 않은데, 예.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착각. 뭘까요? 예. 좋습니다. 3743님, 음성도, 성품도 최고인 미니피디님, 짱! 요런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요런 거 아주 좋아요. 네. 아, 그리고 8093님, 아, 기프티콘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0720님, 전 충디님, 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설레는 문자들이 많네요. 성큼 다가오지 마세요. 아, 부끄러워요. 저도 성큼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시간을 갖고 차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예. 네, 음성 이행시. 아, 좋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7635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뒤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왔습니다. 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크, 좋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죠, 저희는. 자, 오늘 음성 이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은혜 출석 단어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2850님께서 어제 보내드린 그 나의 입술에 들어보셨어요? 라고. 아, 요거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고 제가 오늘 좀 뛰어들어볼까 했는데, 오늘 또 우리 2부에 우리 바나바우스 소소 프로젝트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여러분들이 또 바나바우스 분들 너무 좋아하셔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요 찬양을 한번 내일 뛰어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소 프로젝트 2부에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거의 뭐 한 두 달? 세 달 만에 만나보는 것 같은데, 우리 2부에도 소소 프로젝트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찬양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띄워드려보도록 하죠.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앞서서 087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죠. 해같이 빛나리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제1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시 밤에 찾아온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한때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한 코너가 술 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술을 푼다고요. 하도 속상해서 술 푸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한 개그맨이 유행시킨 말이 시청자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고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개그맨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를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 모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하는데 시청자들이 보고 그 단순한 것을 보면서 크게 웃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1등하지 않으면 대우자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리가 없는 이런 슬픈 현실을 유머 있게 풍자해서 큰 소리 쳐주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이제 관점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사회에서 생각하는 무한 경쟁의 어떤 의식, 그 다음에 상대평가적인 어떤 비교의 평가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여전히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는 주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예요. 열두 제자는 능력도 있었고 또 권능도 있었고 탁월한 또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명 제자 외에도 훨씬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는 일을 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눈에 많이 보이는 제자, 예수님께 소위 선택해 주시고 권능을 부여해 주신 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 그들이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메워주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관심 자체가 유명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 말씀 앞에만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인 줄 알았나요? 잘 기억을 안 해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앞에만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해요. 니고데모가 뭐가 불편했는지 뭐가 부끄러웠는지 낮에 보통 사람들이 낮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참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예수님은 표적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오히려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지도 믿지도 못한 채로 사실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19장에 이를 때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7장에 잠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는 제자들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제자이고 제자가 되고 싶지만 제자다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제자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 훌륭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이겨요.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연약한 것 같고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이고 싶으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은둔형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라고 고민할 때도 있는 거죠. 제자다운 제자로 살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숨게 되고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실패도 없는 완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했을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숨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요 12명이 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수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고요. 제자들도 자존심 때문에 아닌 척도 했고요. 제자들도 기도했지만 때로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따라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에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경쟁구도적인 관점을 갖잖아요. 상대평가적인 관점을 갖잖아요.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여겨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 계속 오래 머물게 되고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 여겨지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의 모습으로 남겨졌을 때 열두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3일 동안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오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사라진 그때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죠? 가장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사람, 뭔가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도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동안 숨어 있었던 믿음이 부족해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모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열두 제자만 제자입니까? 아니면 요셉도 니고모대도 제자입니까? 본인들은 내가 제자라고 말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십자가를 보면서 내 믿음이 완벽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완전히 없어져서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지만 그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손가락질보다 자기의 이미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부족함,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상실감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요. 뭔가 마음에 상실감이 생기면 자꾸 주님 곁을 떠나요. 떠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와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믿음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두려워도 믿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잘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믿음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제자인데 제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부끄러운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용기가 없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기가 없을 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고백해요. 자기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건 집사인 거를 말을 못했는 거예요. 회식 자리 가면 그렇게 어렵대. 근데 자꾸 이제 한 잔 따라주니까 결단을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 부장님, 저 사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괜찮아, 나도 안수집사야 하고 따라주더라고요. 참 잘하고 계세요. 용기 내는 것도 힘든데 용기 내도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자신이 실망스럽다라는 거. 왜? 받아먹을 땐 좋았지만 도르크가도 하면 내가 제자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인인데 실망스러웠지만 실망스러운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다 드려도 사실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같이 비난하지만 우리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 말씀의 시선으로 변화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은 내가 가진 믿음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야말로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가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않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복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비록 도라는 같지만 니고데모가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나서야 되는데 나설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나를 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실망스러워. 용기가 안 돼.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자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어떤 선생님들이 교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와서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교사를 제가 두려워합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쉬겠다고 할 말이 있겠죠. 쉬겠다고. 그래서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 들어보고 결론은 뭐냐면 힘들어서 쉬겠다는 거예요. 쉬었다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쉬겠다는 사람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쉬면서 어떻게 회복해서 어떻게 믿음을 충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돌아올지 1년 동안의 계획서를 내고 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냥 교사할게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쉬면은 회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입니다. 휴가 갈 때 여러분 휴가 간다고 가정을 버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쉴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니까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낙심돼도 부족해도 지혜가 없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에 너무 미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일진데 지금은요 열두 제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리에서 열두 제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미약한 사람이, 가장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를 드러냈거든요. 그게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사실은 뒤에 설명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까만 말씀드려요. 그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 향유 한 근을 드렸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유다가 보고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안 드리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난리를 쳐고 자기는 배신했잖아요. 그게 한 근이 한 근. 한 근이 한 리트라예요. 여기는 한 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리트라고 나와서 이게 리트라가 얼마인지 몰라요. 리트라가 한 근인데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얼마라고요? 100리트라예요. 한 리트라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1년치 임금에, 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주네요. 100리트라는요? 거의 30년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이게 모아진 걸까? 이거 모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도 꺼내려 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모든 자리에 꺼내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었던 두려워했던 손가락질

받을까 봐 가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겼던 믿음의 전부를 내놓으니 그것은 마리아가 드린 한 근을 드린 것도 예수님께서 내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기억하라 하셨는데

공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인 것을 숨겼다니까요. 그런데도 용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니까요.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때로는 두려워서 숨어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면 생기지 않는 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않는 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주님 곁을 떠난 것을 문제 삼았지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요.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무지함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셔요. 때로 한 번쯤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배신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은 못 돌아와요. 아니, 사실 배신은 유다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에 십자가가 없는 유다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부족한 건 알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강건해지고 장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결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소명, 사명을 받아도 절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신학대학에 온 학생들 얼마나 큰 은혜 간증 얘기하라면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다 가지 않아요. 중간에 시험 들고 낙심이 되고 이 길이 내 길인가? 부모님 때문에 왔지. 내가 결단한 것도 아닌데 별 생각을 다 해요. 교회에서 부당한 거 별 생각을 다 해요. 억울한 거 별 생각을 다 해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릴 때 받았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는 줄 아세요? 환상과 기적과 얼마나 많은 걸 체험한 줄 아세요?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자는요, 완성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제자다와. 우리 교회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어릴 때 성경 암송 잘하고 성경 퀴즈대 할 때마다 성경 퀴즈대 할 때마다 1등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저런 애들은 신학대학을 장학생으로 보내줘야 된다. 10년 뒤에 보잖아요. 방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성경 퀴즈대 1등이 영원한 신앙의 1등이 아니에요. 성경 암송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보장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홀리게고 부족하고 집안도 좋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주님 곁에 있을 때 부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가 과거의 밤은 두려운 밤이었어요. 숨어 지내는 밤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망정 그런 밤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별빛이 찬란한 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밤을 거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침내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닫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나는 제자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되는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제자의 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명해도

0: 믿음이고 제자예요. 죽은 자 같이 살아도 믿음이고 제자라고요. 징계를 받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고 제자예요. 근심이 있어도 믿음이고 제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이고 제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고 제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아리마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자기의 믿음의 전부를 드리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깨돌이와 찬양하는 아이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앞서 1부에서 44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도 은혜 두 글자 출석 단어 남겨주시고요. 음성 이행시도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4833님께서 제 거 안 읽어주십니까? 네, 화내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음성 이행시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이행시 하면은 이렇게 좀 우리 은혜로운 이행시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는데 또 4833님 것만 많이 소개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삐지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노인팅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은 우리 잠시 후에 소소 프로젝트 이후에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0님, 카페 스님들이 전해달래요. 감사합니다. 창원극동방송이라고요. 라고. 아,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 4420님께서 함께 나눠주시기 때문에 또 나눔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 전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음성 이행시 그리고 은혜 출석 단어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소소 프로젝트 만나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예배당의 불이 꺼져가는 농촌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기에 여전히 한국교회와 농촌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지역의 농촌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바나바우스 농촌선교 사역자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소소 프로젝트.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잠시 쉬어갔던 소소 프로젝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해왔는데요.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우리 오프닝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두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여전히 농촌교회 지역을 또 섬기는 사역을 함께 해오셨을 텐데 최근 두 달간의 근황

0: 상을 함께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달 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셨는데 목소리를 한 분 한 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손 들고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예. 우리 한 분씩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장모님 먼저.
1: 세요.
0: 네. 네.
1: 반갑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청취자 여러분. 두 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바나바 농촌교회 선교 사역자 이강용 장로입니다.
0: 네, 두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또 집사님도 한번 이 발언권을 드려볼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준 집사입니다.
0: 네, 우리 집사님도 두 달 만에 방문해 주셨고요. 자, 우리 간사님도.
3: 네, 안녕하세요. 바나바우스 간사 최정윤입니다.
0: 네, 최정윤 간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소 성도님도 이야기 나눠주시죠.
4: 안녕하세요. 박미소 성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1: 예. 네. 이야,
0: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지난주였나요? 소소 프로젝트 언제 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1: 와.
0: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우리 오늘 두 달 만에 함께하는 소소 프로젝트 우리 응원의 메시지 또 우리 힘을 주는 문자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달 동안 근황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1: 예, 저희들은 농촌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유난히 더웠던 양프리카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0: 양프리카. 아, 요즘 유명했죠.
1: 네,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가.
0: 네. 대프리카에 이어 양프리카.
1: 맞습니다. 네. 네. 그 양프리카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전국 최고 기온보다 더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또 독서도 하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보내다 왔습니다.
0: 이 양프리카보다 뜨거운 열정.
1: 네.
0: 얼마나 뜨거웠을지 감도 안 잡힙니다.
1: 쩔쩔쩔 끓었습니다.
0: 제 뉴스를 전에 봤을 때 막 41도.
1: 42도.
0: 42도. 막 그쵸. 네. 예. 네. 40도가 넘는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더웠던 우리 양산 지역에서 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뜨겁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셨군요. 자, 그동안 우리 바나바하우스가 농촌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 애써 오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특별히 좀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 우리에게 남은 마음이 있다면 또 자유롭게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 게스트 분들도 따로 없으니까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 최정윤 간사님 네. 나눠주시죠.
3: 아, 지난번에 저희 영남권 전도 집회에 그때 오셨던 분이 있거든요.
0: 예, 예.
3: 저희 딸 친구 어머니.
0: 아, 딸 네. 친구 엄마.
3: 딸 친구 엄마.
0: 예.
3: 네. 그분이 그때 같이 오셨었는데 네. 그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어요.
0: 와. 이거 할렐루야
3: 네,
0: 은혜입니다.
3: 할렐루야. 예. 네,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0: 네.
3: 어제 수요 예배도 나오셨어요.
0: 와, 진짜 주일에 이어서 수요 예배까지.
3: 네. 네. 아, 이분이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느끼신 게 있는데 그건 아,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진다.
0: 네.
3: 그렇게 삶 속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0: 성함 한번 불러드리시죠.
3: 홍희정입니다.
0: 홍희정 성도님이시겠죠. 예. 홍희정 성도님 듣고 계신가요?
3: 예. 들으라고 조금 전에 전화 드렸어요.
0: 아, 그래요? 아, 듣고 계십니까? 문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3: 네, 남겨주세요.
0: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더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3: 아, 그럼요. 네. 하나님은 이번 전도집회 덕분에 사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0: 예.
3: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게 정말 어떤 거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0: 네.
3: 또 그분과 지금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0: 네, 얼마나 이 행복한 결실인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그날 전도집회 때
3: 네.
0: 날이 좀 더웠잖아요.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입구에서 맞아서 이제 하면서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오셨다가 반감만 생기고 가시는 게 아닐까.
3: 사실 저도 좀 네, 그런 생각은.
0: 저희 그늘도 없었잖아요.

0: 네, 거기. 근데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결실이 맺어졌다니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뿌듯함을 나눠주셨고, 또 혹시, 예, 손 드시죠,
1: 저희가
0: 오늘. 네,
1: 손으로.
0: 저요, 우리 장모님 한번 나눠주시죠.
2: 아, 피디님. 너무 재미있습니다.
0: 그런가요?
2: 아니, 방송하면서,
0: 예.
2: 방송 얼마 안 했지만,
0: 네네.
2: 손 들고 방송하는 거.
0: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도 좀 했었어야
2: 예,
0: 되는데, 예.
2: 손 들고 방송하는 거 너무
0: 네,
2: 재미있습니다.
0: 이렇게 저요를 하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2: 네,
0: 네,
2: 역시 우리
0: 말씀하시죠.
2: 김경민 피디님이십니다.
0: 아,
2: 네. 아, 저는 그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기 전약한 1년 전,
0: 네.
2: 아버님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버님께서 농촌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아버님 찾아뵙고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아버님 임종 전에 마지막 그 호흡을 하시는 순간에 환희에 찬 모습으로 그 부름을 받는 제가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0: 예.
2: 아, 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영혼을, 그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본향으로 주님께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 환희 가운데 환희가 차 있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고향 교회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동안 불편하신 그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 아, 우리가 찾아뵙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겠구나,
0: 예.
2: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0: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2: 네.
0: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음이 구석구석 곳곳에 세계 곳곳에 만방에 전해지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더욱 복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 아멘.
0: 아멘. 혹시 또 말씀 나눠주실 분손 들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바나바우스는 농촌교회 사역뿐 아니라 꽤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 가졌던 마음과 달리 좀 순간순간 익숙해지고 순간순간 습관처럼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사역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으셨을까요? 네, 우리 박준 집사님, 소줍게 손을 드셨어요.
3: 아, 네, 사실은 이번에 방송 다시 준비하면서 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좀 감사하게도 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좀 맡아가지고
0: 네.
3: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개인적 게으름도 있었고 해서 농촌 선교사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두달 동안. 그래서
0: 네.
3: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좀, 참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일상에서도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한테 막 짜증도 내고 가정에서도 좀 다툼도 있었고
0: 짜증을 전혀 안낼것 같은 이미지신데
3: 제가 또 한짜증
0: 아
3: 합니다.
0: 그렇군요.
3: 그런 부분에서 참 반성할 게 많은 그런 좀 시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방향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좀
0: 네.
3: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0: 오늘이 또 그런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군요.
3: 네.
0: 예. 우리 또 이렇게 다짐하셨으니까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음하셨다가 잘 들려주세요. 흔들리실 때마다. 예. 네.
2: 그 실은 제가 우리 박준 집사님을 늘 보고 있는데
0: 네.
2: 말씀 이렇게 전혀 얼마나 반듯하고 예. 그 이것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정말 우리 박준 집사님 얼마나 신사적이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인지
0: 예.
2: 예. 보시면 딱 압니다.
0: 아, 저는 뭐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그런 딱 이미지여서 예,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입에서 짜증이란 말이 나오시니까 전혀 매치가 안

0: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 다다음 주 목요일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박준 지사님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혹시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예, 우리 박민서 성도님.
1: 저는 사실 요즘 제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깨닫는 요즘이거든요.
0: 오, 예, 그 그런가요?
1: PD님은 게으름의 뿌리가 자기 사랑에 있다는 걸 혹시 아셨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도,
1: 아니, 너무...
0: 저도 한 게으름 하거든요.
1: 아니, 내가 힘들기 싫고 편안하고 싶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이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런가요?
1: 좀 아프죠?
2: 아, 네, 아프네요.
1: 네.
0: 뼈를 맞은 것 같은 느낌.
1: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저는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을 정말 충실히 살아야 되는데 누워서 쇼츠 보다가 하루 보내고 아.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0: 예.
1: 그런 제 모습을 저는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도 저를 그만 사랑해야 되겠네요.
1: 네, 사랑하세요.
0: 자, 우리 이 순간 우리 홍희정 우리 성도님께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네. 최정윤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실까요?
3: 네. 안녕하세요. 홍희정입니다. 부끄럽지만 인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 들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문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예.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시죠.
3: 네. 저 또 반성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이군요. 오늘 회개의 시간. 너무 좋네요. 네.
3: 아, 저는 하나님께서 제 바나바우스 간사로 사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0: 네.
3: 아, 생각해보니까 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아, 열심히 내가 사역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보급병이니까
0: 그쵸.
3: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섬기고 세우는데 저희가 또 사역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보급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데
0: 그렇죠.
3: 예전엔 진짜 사역을 알리고 또 후원자를 모집하고 이런 거에 진짜 저금통 나누고 그런 걸 열심히 했었거든요.
0: 네.
3: 어느새 돌아보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는 했지만 아, 정말 중요한 사역을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반성하며 열심히 또 후원자 모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성했습니다.
0: 예, 이렇게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반성할 거리들을
3: 네.
0: 회개의 제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예,
3: 네.
0: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겠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그 하루하루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소소 프로젝트 우리 바나바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두 달 만에 돌아왔네요. 우리 많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박민서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의 소소한 일기. 오늘은 창녕에 있는 농촌교회 신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예배당에는 성도 두 분과 목사님 총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농촌 교회들은 그래도 최소 7명 정도는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텅 빈 교회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예배를 참석해도 되는 건지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작은 곳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의 눈에는 너무 작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작은 곳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시며 정말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환대해 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참 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신정교회에서의 예배는 제게 농촌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농촌교회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작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교회들이 하나둘 힘을 잃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곳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일 테니까요. 오늘은 그런 작은 교회를 만나고 돌아온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박미소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에 이어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신 박미소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라고 했더니 다른 세 분께서 놀리셨어요. 팬층은 대체 어딨냐. 여러분 등장해주세요.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팬층 등장해주시면 됩니다. 문자와 댓글로 우리 응원하는 응원하는 메시지. 그래서 중간에 소소한 일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여기 계셨어요. 여러분 등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입니다. 자, 오늘 소소 이야기, 소소 일기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750, 여기 계신 거 아니죠? 예. 7508님, 네, 남겨주셨고요. 자, 우리 소소 일기를 통해 농촌교회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나니, 단순히 농촌교회를 돕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나바우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
1: 네.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소중한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0: 네.
1: 저에게 교회는 나의 사랑.
0: 나의 사랑. 네.
1: 그리고 나의 슬픔.
0: 나의 슬픔입니다. 네.
1: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저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일,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서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교회를 바라보는 장로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슬픔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0720님께서 장로님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집사님 목소리랑 너무 똑같으시다고 하시면서 우리 바나바우스 함께 하신 분들에게 늘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일에 응원과 기도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라고 우리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 우리 최정윤 간사님 도 한번 들어보죠.
2: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0: 아멘. 우리가 평소에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만큼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3: 아멘.
0: 우리 8349님께서 최정윤 집사님 기쁘고 밝은 목소리 아까 우리 홍희정 성도님 소개해 주실 때
2: 네.
0: 마이크 넘어 전해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신 홍희정 성도님 축복합니다 라고 응원 문자도 우리 834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창원극동 방송과 바나바우스 항상 승리하세요 라고 응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 실제 삶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할 텐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재능과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박민서 성도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저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0: 네.
4: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사역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제가 가진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0: 네.
4: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해야 되나 순간 착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4: 그냥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베풀 때 행복한 그 마음을 더 많이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0: 네. 말씀하셨듯이

0: 큰 것에만 눈을 돌리다 보면 말씀하신 작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말씀 나눠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결단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질문은 혹시 어떤 분께서 답을 하실 예정이실까요? 우리 박준 집사님을 모두가 이렇게 화살표를 찍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의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저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좀다 조정하는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0: 네.
1: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살다 보니까
0: 네.
1: 제 삶이 뭐확 제가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방향이 틀어지면서 결국 좀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제가 삶이 좀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제 삶의 방향을 돌리고 제 시선을 이렇게 옮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서 하루하루 좀 저를 점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많은데 저도 이제 여기 창원극동방송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 방향을, 내 시선을 잘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저는 요즘 깨닫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최정윤 간사님.
2: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또 불러주셨던 데를 기억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충성.
0: 네. 충성. 충성까지. 쇼츠로 남기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예.
2: 아쉽네요.
0: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최정윤 간사님 또그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혹시 또 답변 남겨주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 박미소 성도님.
3: 저는 진짜 말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종하는 효녀가 되고 싶습니다.
0: 청개구리가 아닌 효녀. 예, 우리 효녀로서 우리 집안에서도 혹시 효녀신가요?
3: 네, 뭐 아마도 그럴 거예요.
0: 자, 우리 장로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4: 네. 아이고, 충성의 효녀에 참 대단하십니다.
0: 네.
4: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야 될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0: 네.
4: 그래서 그걸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제가 살아야 될 인생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겁니다.
2: 아멘.
0: 아멘.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응원 문자를 남겨주고 계신데, 장로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사랑과 슬픔이라는 단어가 와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군림하고 위에 서고 싶고 때론 내 뜻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정말 사랑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함께 나눠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 간사님 너무 그리운 목소리였어요라고 3457님도 남겨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동안의 사역과 관련된 근황,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복음 전도 버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등 앞으로 이어갈 사역들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멘.
3: 복음과 사랑을 싣고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하우스의 복음 버스. 오는 10월 17일 고성으로 떠나는 특별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0: 시작됩니다. 복음버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달려가는데요. 무엇보다 참가비 무료에 맛있는 식사와 간식,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복음버스랍니다. 평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버스에 함께 초대해 주세요.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영육이 새롭게 충전되는 하루. 10월 17일 복음과 사랑을 싣고 달리는 복음버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초대합니다.
2: 이거 저희 라디오 행사 이 광고 스팟 나갈 때 약간 그 느낌으로 멘트를 음악이라도 좀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자, 10월 17일 토요일이죠. 고성으로 떠나는 복음버스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버스 사역에 함께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기쁨의 시간, 무엇보다 무료의 간식에, 식사에, 선물, 아 이런 데 없습니다 요즘. 예, 다 예, 돈 내야 그런 거 주는데 아무것도 안 내셔도 되니까요.
1: 예, 여행입니다. 여행.
2: 그죠, 여행. 우리 함께 고성으로 여행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또 바나바우스 우리 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소 프로젝트 바나바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예, 또 2주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2주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어노인팅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2: But some of the new believers were pushing the boundaries of their new life in Christ.
1: 하지만 새롭게 믿게 된 사람 중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의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2: They were saying,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1: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Paul had this advice for believers in the city of Corinth.
1: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you say,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1: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2: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1: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는 않겠습니다.
2: What might we learn from this biblical wisdom as we discipl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our digital age?
1: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이 성경의 지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 Maybe we can begin by teaching them to ask two practical questions.
1: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2: Is my use of social media benefiting or harming my growth as a beloved child of God?
1: 첫째, 소셜 미디어 사용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해가 되고 있나요?
2: Am I mastering social media or is it mastering me?
1: 둘째, 내가 소셜 미디어를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2: In his book The Anxious Generation, Jonathan Haidt explains how the misuse of electronic devices can harm our children.
1: 조나턴 하이츠는 불안 세대에서 전자 기기의 잘못된 사용이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잘 설명합니다.
2: Last week we talked about how the misuse can depriv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of the opportunity to develop essential social skills.
1: 지난 시간에는 전자 기기의 잘못된 사용이 다음 세대가 꼭 필요한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Another serious consequence of the misuse of screen time can be lack of sleep.
1: 스크린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2: Do you know that growing children need more sleep than we do as adults?
1: 자라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 Research shows that preteens need at least 9 hours of sleep a night and teens at least 8 hours.
1: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최소 9시간, 청소년은 최소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2: When children do not get enough sleep, they cannot focus or concentrate.
1: 잠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2: They can become irritable and anxious.
1: 쉽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2: Yet many of our children are taking their devices to bed with them and getting less than 7 hours of sleep.
1: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기기를 침대까지 가지고 가면서 7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2: There is a third harm that Haidt identifies with the misuse of social media. It is the fragmentation of attention.

0: 제가 말하는 소셜미디어의 세 번째 문제는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1: As our children grow older, we expect them to increase their self-control, focus, and ability to concentrate on a task without being distracted.
0: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0: 임을 봤습니다.
1: Each buzz or vibration of the phone is distracting their attention.
0: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진동할 때마다 집중력은 흐트러집니다.
1: They often scroll rapidly from one reel to the next.
0: 하나의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넘겨보곤 합니다.
1: Their young brains are being trained to flip from one thing to the next rather than to focus and concentrate.
0: 아이들의 뇌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1: These are other reasons why discipling our child on the wise use of electronic devices is so important.
0: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전자기기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도 있고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 이 땅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전쟁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전쟁은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죠. 육신의 전쟁은. 그런데 영육의 전쟁 다 포함해서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잘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질병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또 입시 그리고 교통 아니면 사업 여러 가지를 전쟁에 비교하여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항상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전쟁의 승리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의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또 매장된 사람들이 있고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사람들을 항상 도와야 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안 할수록 더 좋겠죠. 그죠?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힘을 기르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이 시대에 미국을 어느 나라가 침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작정만 하면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단 몇 주 만에 끝장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은 대단하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란과의 전쟁은 왜 빨리 끝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민간인 지역을 공습할 수 없는 전쟁, 정말로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민간인 지역을 공습하고 방송국을 공습하고 다 미국의 전략 무기를 다 동원해서 때리 부숴버리면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나버리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민간인들은 살상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미국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미국이 아직은 승리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쨌든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 미국을 침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었다가는 여러분 지는 것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육신의 힘이 있어야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잡은 마귀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삼길자를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찬양의 시간에 일어나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 속에 쑥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맨날 일어서라 캐노?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일어서는 수고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이 일어서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저는 전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어서서 부를 줄도 알고 이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배 드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편견과 고집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쟁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바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질병

0: 인생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와 부딪혀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 다 같이 시작.
1: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0: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하나님이 불려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한 군데만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0: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옆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게 되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또 이기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현재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싸우고 이기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0절요. 시작.
1: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
0: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거듭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보니 다른 옆에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했었던 나라들이 침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과는 전쟁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속상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17살 때에, 더 어릴 때는 요셉이 이스라엘 일대 왕정 시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왕위를 피하고 난 이후에 2대 왕 미리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아빠가 보더라도 이 아들 막내 다윗은 도저히 내가 보더라도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꼴을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기름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데요, 이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을 비교적 좀 잘 안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어느 날 형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심부름을 갔더니 형들이 저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항상 꿈 이야기나 해대고 저거는 양도 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서로 의논을 하고 양을 죽일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장남이 조금 시건이 들었던지라 장남이 우리가 죽이기까지 해서 되겠느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겨우 죽음에서 위기에서 살아나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데 그때 애굽의 막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그 지역을 오가면서 막 그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던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굽에 가면 노예 시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인 중에 한 명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가게 됩니다. 노예로 사가지고 가게 되는데 노예 시장에서 수많은 다른 노예들과 있는 그 요셉 노예 를 보디발이 지나가면서 딱 보았는데 요셉의 모습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이 그대로 딱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수많은 그 노예 중에서 요셉을 딱 집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 생활을 노예로 거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는 요셉이 어떤 원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요즘도 엄하게 다루는 것이 인신매매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로부터 팔려 저 애굽으로 지금 가게 되었으니 형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읽은 데 가만히 보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이 알고 지가 애굽에 팔려가게 된 이것이 형들이 팔아버려서 애굽에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형들을 아버지를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을 뿐한 이 요셉은 억울한 마음보다 평생을 노예생활을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에 보디발이 고관대적의 여인이었던지라 여러 여친구들이 많이 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요즘 카페에서 놀고 있듯이 남자들은 다 일하라고 하고 여자들은 먹기만 하고 그렇죠. 여자들이 더 일하고 남자들도 놀기만 하는 가정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 놀고 있는 그때에 이 사과를 깎던 어떤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탈무드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가 이 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다가 요셉에 지나가는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요셉을 보다가 자기 손에 비일 정도로, 과일을 깎고 있던 그 칼에 자기 손이 비일 정도로 정신없이 이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을 바라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항상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요셉에게 보였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리에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꿈도 해석도 잘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왕을 위하여 또 애굽의 나라를 위하여 막 그렇게 일을 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애굽은 여전히 요셉 때문에 막 풍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그 가문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 잘 두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다고,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김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만나도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게 되는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 승승장구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애굽이라고는 이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형들이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음식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양식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요셉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그래서 모르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요셉이 한참 집에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옵니다. 형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확 죽여버리겠다. 저 옛날 같으면 내가 지금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을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방에 들어가서 형들을 바라보고 몇 년 만에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 보내고 이제 중간에 또 에피소드가 있지만 넘어가고 어쨌든 아버지를 청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청했더니 바로왕에게 아버지를 소개, 야곱이지요. 바로왕에게 소개를 했더니 바로왕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래 묻습니다. 우리도 자주 만나게 되면 몇 살이고 이 자주 묻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런 것도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의 삶이 130년이었지만 수고로운 삶이었고 내 선조들의 열조들의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삶이었지만 내가 너무 힘든 삶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원래 힘든 삶입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은근기와 같은 노동의 땀을 수고와 여러분 이런 아픔을 남자들에게 주셨고요.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여러분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돌아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네, 4주 동안에 계속 부서 있었던 저 현수막 제목이 뭐였습니까? 파워. 대단했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안수기도 받은 아이와 갓난아이와 어른들이 한 4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주일 날 안수기도, 어떤 사람들은 막 안수기도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나만 기도의 자리 안 가도 된다. 찬양의 자리 안 가도 된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 있어. 교회가 하면 100% 참여하고, 그게 중할 중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한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수행하면 마땅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듯이 장로님들은 장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교회 안에서. 권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전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만 합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특별히 형제들은, 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만나게 되었을 때도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중에 요셉이,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되고, 요셉은 많은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면서 잘 살고, 내가 만약 죽게 되었을 때에 이곳에서 장사될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기를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곡하면서 백성들이 장례를 처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뼈를 이제 묻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그때에 여러분 앞서 걸어가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아십니다. 모세의 오른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의 왼손에는 뭔가 보따리가 들려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요셉의 해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내가 살아야 될 곳, 내가 묻혀야 할 곳,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이 가나안과 같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요셉의 유해를 들고 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게 되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참 그 믿음의 삶으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람들은 사는 사람은 멋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가벼워지리니, 가벼워지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인생,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실패의 길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승리의 길이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크게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요셉과 같이, 승리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걸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길이 전성을 향해 앞뒤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단단단단단단단 그런 게 있답니다. 어쨌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뒷걸음지며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제가 엉뚱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뒤로는 빨리 못 가는데 앞으로는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앞을 바라보며 가라 이겁니다. 앞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서 실패를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승리의 길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열매를 맺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요셉은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을 다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로 잘 이겨내고, 오히려 여러분 형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서 형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하는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너무 안 맞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21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제가 올 때부터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초반에 떠나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 좋다고 떠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가 애써 찾아가서 다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부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인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다면 끝까지 그래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로부터 제가 이것을 마음에서 털어버리려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분들도 목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 감옥에 가게끔 한 사람, 이런 사람 원수 갚듯이 칼로 목을 베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것은 멋있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약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해주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베풀어주는, 부자로서 약한 자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난하면서도 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돌보았습니다. 끝까지 돌보면서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형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얼마나 자식 때문에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30년 살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그저 행복하고 그저 좋은 삶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되죠. 다른 사람을 여러분 행복하게 해줘야 되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하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끌고 가게 되게 되면 제가 대부분의 담임 장로님들에게 의논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의논되지 않은 부분에도 장로님들까지 협력해주고 그래 가야 되는 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시를 조심하려고 그래도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문제 없이 살고 싶지만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아프고 싶지 않지만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성적을 거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제가 문자 앞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지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자연재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연재해를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보존된 자연 속에서 여러분 형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자연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거든. 발달도 있지만은 역발달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나올수록 인간관계는 더욱더 빠르게 사나워지고 불행에 저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 선택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선택의 기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 축복의 길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어제 우리 교회 권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대학에 강의를 하시는 권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MBC TV 아마 어나운서실 또 사무실 이런 데

0: 병에 방금 갓 쌀을 가지고 햅쌀이겠죠. 햅쌀을 가지고 밥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두 병에 넣었는데 한 병 껍질에는 짜증나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짜증나. 단 곳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뉘앙스의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느라고 다 아나운서실에 아나운서들에게 한 개씩 두 개씩 주면서 한 달 동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할 때마다 네 꼴보기 싫어. 짜증나 이 병한테는 네 꼴보기 싫어. 네 싫어. 나 보기도 싫어. 싫단 말이야. 저리가. 맨날 이런 소리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글만 읽어도 좋네. 와, 밥 먹고 싶다. 아니, 그 밥이 잘 됐네. 쌀밥이네. 나는 쌀밥도 한 개도 못 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한 달 후에 병을 수거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았더니 밖에서부터 웃으네.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맨날 짜증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이 병에 들어있던 이 쌀은요. 시커먼 곰팡이가 확 껴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들었던 이 병 속에 여러분 곰팡이는 하얀 곰팡이가 싹 펴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권사님의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내려오는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볼 필요가 하나도 특별히 권위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붕될 수도 있고요. 그 목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이 여러분 저주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 강미교회 박봉열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 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현장 접수 및 전화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 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은혜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6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내 삶의 노래로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능히 주님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691번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함께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0691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베드로의 고백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얼마 전에 아픈 친구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병원 입구에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헐트로 소통하기, H는 히어링, 경청하기, E는 emphasize, 공감하기, A는 asking, 질문하기, R은 respond, 반응하기, T는 thank, 감사하기. 마음으로 소통하는데 그 방법으로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 정말 너무나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 이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새롭고 힘찬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뭐뭐 한 사람은 뭐뭐 할 것이오 와 같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모자라는 삶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는 자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부족함,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내일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정말 오랜만에 들려드렸던 찬양입니다. 프라이드 밴드의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 가능케 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송가의 리듬과는 약간 다른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빛빛이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찬양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선율로 함께 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 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마노 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 보석 하나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 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0: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마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노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두 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리에 매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태에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아라. 청색 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3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0: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 좁다는 것이 그저 나쁜 소식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 그 길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옥의 Here I Go 전해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고생스럽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좁은 길이 꼭 고생길이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선택지가 딱 분명하다라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이건 못하고 저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길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그 길에는 헤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넓은 곳에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느라고 마음이 늘 분주한데 길이 이제 좁아지고 선택지가 딱 하나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그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좁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

번호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Upper Room의 Give Me Jesus,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87번님, 한국 교회와 나라가 부흥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요즘 교회 상황이나 한국 상황,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저 개인의 삶에서도 좀 나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일어서는 순간이 오기를 저도 바라게 되면서 네,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충주의 좁은 길 따라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않았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 다짐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 또 다짐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뤄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9월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 참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감사하며 나아갈 건지,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실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이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불행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는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을 걷고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길 별로야, 저 길로 갈 걸 그랬나, 막 후회와 미련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던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별개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연평한 앨범 중에서요. 우리의 길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베데 월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나눴는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상황을 열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도,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흔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 보아도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죠.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염려를 한다 해도 제자리일 뿐 염려하는 문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염려와 근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동현의 샬롬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엘샤다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앵크리스트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롤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시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하신 주 첼로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또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라는 염려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됐지만 내 지금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 죄 많은 모습 때문에 망설여질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더러워진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부끄럽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 속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또 고난도 많아서 살기가 갑갑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행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엔 어떤 분이 깨어 계실까? 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실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 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정말 이 통일시대, 통일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0: 오.
1: 최원 목사님.
0: 네.
1: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0: 예.
1: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0: 네.
1: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예.

0: 은혜세대 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1: 네.
0: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우리 은혜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0: 네.
1: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0: 네.
1: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0: 예.
1: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0: 전도사일 때.
1: 전도사 때였죠.
0: 네.
1: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0: 네.
1: 이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0: 네.
1: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0: 그러네요.
1: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0: 예. 정말 한국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0: 네.
1: 아, 모두 다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사역을 또 해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0: 그렇죠, 일꾼들.
1: 예,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 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0: 네.
1: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0: 네.
1: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0: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1: 네,
0: 재소자분들을
1: 맞습니다.
0: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1: 네,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0: 네.
1: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0: 예.
1: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0: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에 대비해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타격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와 세계 다극화를 강조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8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7%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간의 공식 교역이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되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세관으로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시장 개입에도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차원의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I의 켈리 맥케이크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이그 국장은 현재 상황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와 다르지 않다며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이후 중단된 공동 유해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미군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유해 발굴 협력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는데요. 다만 백악관이 DPAA에 문의한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를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라크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봇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고 이란 관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르단에 미 공군기지 두 곳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까지 동원해 미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교전을 벌인 것은 한 달 만으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부설 부대를 겨냥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공격을 대규모 공습 재개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의 작전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교전 재개와 함께 미국이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11월물 브렌트 유는 한때 4% 넘게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와 에너지, 산업, 우주, 교통과 물류,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UN과 브릭스, 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란의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과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7%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4억 7천만 달러로 72.5% 증가해 넉 달 연속 4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8월에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NAND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6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신제품 판매 증가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증가했는데요. 반면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체의 여름 휴가와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9.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41억 달러로 석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고, 미국 수출도 1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관 교역이 세관을 통한 공식 통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가 이루어졌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무역에 정통한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관 통과가 어려웠던 전자기기와 중장비, 차량 등의 품목도 최근에는 정식 승인을 거쳐 통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거 통제되던 품목의 약 80%가 정식 승인을 받아 세관을 통해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전언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밀수 통로나 비공식 거래선을 확보해주던 중개인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피해 제재 품목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 거래를 알선하던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무역 승인을 받아내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세관 수속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굴착기 같은 중장비의 경우 중개인이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 수속을 대신하는 대가로 5만에서 6만 위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중교역이 비공식 밀수에서 공식 통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통관 체계와 승인 절차를 잘 아는 중개인들의 가치도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국방안보전문매체 디펜스 뉴스가 지난해 방산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 한화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하며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의 지난해 방산 매출은 약 10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 계단 오른 52위, 현대로템은 6계단 상승한 61위에 올랐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는 약 721억 달러의 방산 매출을 기록한 미국 록히드 마틴이 차지했고, RTX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럼먼, 영국 BAE 시스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세계 100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방산기업의 성장세가 순위와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지 한 달 만에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60엔을 넘어섰다가 159.7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미국과 일본은 7월 31일 15년 만에 공동시장 개입에 나서 환율을 156엔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일본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성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94%를 넘어 30년 만에 3%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와 소득 관련 감세, 전기가스 지원 등에 이어
내년부터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과 국가 부채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이른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시군 곳곳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까운 매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매점은 행정상 편의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들여 매점 공간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대신 운영자는 편의봉사관리소에 일정한 비용을 내는데 회령시에서는 하루 북한 돈 3만 원 정도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술과 담배, 과자류와 채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며 주거 지역뿐 아니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도 간이 매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도 사이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10호 초소 주변의 일부 간이 매점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의 비공식 시세로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매점이 개인의 자율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생활형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0도, 이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이천 모두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속초와 강릉 19도, 대관령 14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대관령 19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2호도 27도, 제주와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0도, 2호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9도, 양덕과 사리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8도, 양덕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원산 19도, 함흥 고성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고성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4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방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2728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방송을 저에게 왜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 앞에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

드러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당신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셨고 당신께 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인의를 보이셨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였으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인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실히 진실히 평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Doomsday Clock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재료와 예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계예요. 자정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시계의 최근 시각은 11시 58분으로 놓여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2분 전이었던 시계가 20초로 당겨지면서 100초를 앞에 놓고 있다고 그러죠.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합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빨리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 징조 또 하나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말세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0: 하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밤에 닭이 울 때 새벽 이래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대죠.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태만을 방지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견디라고 그랬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세상살이에 헤매이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생사를 몰라 슬픔 속에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그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따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고백입니다. 리브가 자매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에 소망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이 찬양을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리우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까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매님의 고향 북녘 땅을 생각하며 북녘 땅 가운데 오늘도 그 마음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시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삶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커다랗게 느껴지는 우리 앞에 벽을 두고 우리 스스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물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연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치료를 받을 형편도 믿고 아이를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한국으로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도 어린 딸을 두고 위험한 길을 떠난다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살아서 딸을 다시 만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딸을 믿을 수 있는 고아원에 잠시 맡기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여러 사람과 함께 몽골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길을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몽골 국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연길에 홀로 남겨둔 어린 딸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안 차량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저는 북송되어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염려했던 딸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0: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스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른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져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원심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만대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0: 세어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타세 열쇠를 가지고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도 기도 제목, 마음의 감동을 붙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도에서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한때 평안남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6도, 제주 25도, 부산 24도, 포항과 목포가 23도, 광주가 22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 19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8도, 신의주가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가 32도, 여수 30도, 서울과 제주가 29도, 평양과 개성, 대전,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춘천, 포항,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 24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롯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롯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싸움판이 아닐까요? 하나의 마음을 놓고 빛과 어둠의 수많은 생각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죠. 우리의 마음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죠. 오직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때 우린 어둠의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진정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감옥을 나와 이제부터 마음의 궁궐을 지으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의 궁궐, 용서의 궁궐, 섬김의 궁궐, 자비와 긍휼의 궁궐. 과거에 우리가 감옥을 지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궁궐을 짓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시간들과 걸어갈 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나를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의 길을 갔듯이 나도 매일의 선택 앞에 진지하게 하소서. 나의 선택이 곧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삭을 바치는 일처럼 거대한 일만이 순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도 위대한 순종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기준을 갖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온전한지 먼저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아무 관심 없이 내 것만 받아달라 떼쓰는 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중요한 일들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 아버지 중심의 하루 되게 하소서.

꿈을 깃는 당신의 못 속에 하얗게 떠다니는 한 송이 수련으로 살게 하소서. 겹겹이 쌓인 평생의 그리움 물 위에 풀어놓고 그래도 목말라 물을 마시는 하루. 도도한 사랑의 불길조차 담담히 다스리며 떠다니는 당신의 꽃으로 살게 하소서. 밤마다 별을 안고 기도하는 물빛의 염원. 단 하나의 영롱한 기도를 어둠의 심연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순간마다 연못을 펼치는 당신. 그 푸른 물 위에 말없이 떠다니는 한 송이 수련으로 살게 하소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 하나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분 하나님, 속도를 맞춰 주시는 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무더위가 언제 사라질까를 하루도 빠짐없이 궁금해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침 해가 뜨는 시각이 점점 느려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날씨도 좀 서늘해지면서 그렇게 여름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봄도 지나고 여름도 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간을 따라 흐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참 힘들게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우리의 시간 속 어려움도 분명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을 조금 더 빛나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9월 4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여름의 끝자락을 붙들고 시원한 가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이에요. 뜨거웠던 그 강렬했던 여름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원한 가을길을 함께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FM 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입니다. 지나고 있는 여름에게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여름이라고 남겨주시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루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서도 추상적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실존하시는 분이며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한없이 추상적임을 회개합니다. 생각만의 신앙이 되었음을 용서하소서. 말만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실존이신 것처럼 나의 믿음도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신앙이 아름다운 뜬구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돕고 나의 존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입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이 가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출발했으면 해요. 여름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되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여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362님께서 새벽기도 다녀오는 길입니다. 기도문 서로 나눌게요. 5389님 올 여름은 참 많이 더웠죠. 이제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내년 여름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네요. 7517님 우리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는 이 바람이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5693님 아침부터 바람이 몹시 부네요. 여름이 가을로 밀려나기 싫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특세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4203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4960님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가을 바람 느낌이 많이 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감사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입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입니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진해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진단을 내려주는데 첫 번째 진단은 수고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현재 분수한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본인이 의도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수고하는 인생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현지 분사는 마찬가지인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만든 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지어진 수많은 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수고로움이라는 표현이 이제 첫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우리 가운데 수고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 일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이 그 노동은 수고로움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책임을 본인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 노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로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비참한 결과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면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책에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했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한 방이 있다. 한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인간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락과 여행을 통해서도 잠시는 그걸 채울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로운 인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삭제된, 복음이 제외된 모든 헌신과 수고는 다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그 초청의 부르심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짐을 지고 있다, 내가 지쳐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보면 좋은 말만 해요. 자랑거리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저 집도 아들이 3명, 우리 집도 아들이 3명인데 저 집 이야기 들으면 저 집 아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 집 남편은 잘하는 것 같아. 저 집 아내는 잘하는 것 같아.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 적습니다.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랑을 들을 때, 아, 50의 자랑을 하면 50의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뭐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숨겨서는요 해결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생은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수고의 길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병든 사람 중에 누가 빨리 고침을 받습니까? 병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어떤 병입니까? 육신의 병보다 뭐요?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이죠. 왜 그래요?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요 진단을 내릴 수 없고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치료가 가능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난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오라,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을 내어놔야 돼요. 사업이면 사업도 내어놔야 돼요. 관계면 관계도 내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죄책감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거리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죠.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초청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짐은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삶은 참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패배가 아니죠. 그 고백을 통하여 참된 쉼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주일은 좀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또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안 하고 오던 우리 바르고 오잖아요. 그러고 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내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내 삶의 역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내 삶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런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어놔야 인정해야 치유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게로 올 때에 어떻게 하고 와라. 이만큼 자격을 갖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지만은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거죠. 오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걸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라고 했을 때 오면 내가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라고 말하지 않죠.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 자체가 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과 좀 맞지 않는 구절이 나왔잖아요.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분명히 앞에

말씀해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쉬게 한다 해놓고 오늘 29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쉼을 얻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함을 통해서 이 doing이나 뭔가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유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에 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쉰다, 안식한다라고 할 때 일을 그만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스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의 승패,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너를 이해해주고 너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뭡니까?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예요? 1번 비행기 타고, 2번 KTX 타고, 3번 자가용 타고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혼자 갈 때 자가용도 몰고 가고 비행기도 타보고 가고 기차도 타고 갔는데 다 어려워요. 다 멀게 돼. 다 지루해요. 아무리 귀에 뭘 꽂고 있어도 지루해요. 2시간 반,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지루해. 근데 여러분들, 내 옆에 정말로 좋아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가면은 그 길이 지루할까요? 짧을까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연애할 때 정말로 저녁 12시까지 만나고 아침에 만나는데도 헤어지는 게 뭐요?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먼 거리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 길을 가면은 어때요? 그 길이 짧게 느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잖아요. 오늘 세상에 아내와 남편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각자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못남도 알고 우리 못난 부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처음에 뭐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됐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안식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간들 그곳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듣고 또 다른 어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힘써서 어떤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뢰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신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안위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참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짐이 되어진 죄의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의 쉼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가장 큰 짐이 되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이미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이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걸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깊이 맺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일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면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수고의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안식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칠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가야 되는 거죠. 힘들수록 예배 가운데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민과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 주신 안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8절에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아,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되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일도 안 와도 되고, 뭐, 고민도 걱정도 없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짐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싹 없애주겠다. 하나도 없이 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짐이 없게 하는 게 안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멍에를 같이 메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멍에를 메야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멍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축에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고 이랬잖아요. 멍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싱글 한 단 멍에가 아니라 더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 가운데 하나의 어떤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멍에를 맸어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손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안 되겠죠. 그리고 왼쪽 손은 빨리 가요. 근데 오른쪽 손은 늦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 보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 인생이 뭘 누린다고요?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쉼이 없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가 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는 거죠. 내 멍에는 내가 메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방향을 맞추고 함께 시선을 맞춰야 되고 또한 함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명에도 쉼이 있습니다. 사명에도 쉼이 있다라니까 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몇 년 쉬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자들 가운데 쉼이 있었고 바울사도 가운데 쉼이 있었습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사명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의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역경이고 고난이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가운데는 안식이었고 참된 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쉼의 비밀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쉼을 얻는가? 그 동시에 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갈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반드시 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교회를 섬기면 계속해서 지치는 거예요. 왜 무겁잖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제일 문제네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 멍에를 내가 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뭐 앓다가 죽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죠.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어떤 열정과 내 보조와 내 방향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는 속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쉼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짐을 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짐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얻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나의 짐은 어렵고 나의 짐은 무거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나의 짐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됨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운 짐이 되고 가벼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 같은 속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속도로 가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찾으니까.

0: 하나님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가니까 인생이 심플해져요. 간단해져요. 단순해져요. 그 단순함과 심플함 속에 우리 가운데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잡하면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불면증과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까?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인생 나에게 달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득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복잡해진 그 많은 것들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으면요, 뭐요? 어려워지는 거죠. 안식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쉼은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해요. 주님 초청하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함을 가고 있는 너희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창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 주님을 아바라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 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출석 단어 여름이에요. 여름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샵 0981번으로 여름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여름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사실 이 무더위가 언제쯤 사라질까를 하루도 빠짐없이 궁금해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는데요. 해가 뜨는 시각도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봄도 지나고 여름도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갈 것을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무더웠던 여름이 가는 이 순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속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을 조금 더 빛나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해요. 오늘 출석 단어 여름이고요. 그동안 여러분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0242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네요. 그렇죠. 많이 왔죠. 5615님,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5806님, 여름을 견뎌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름처럼 견뎌내고 나면 좀 더 단단해지겠죠? 물론요. 극동방송에 감사하다라고 하셨는데 무더운 여름에도 잊지 않고 새벽부터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욱 감사합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 원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7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 잃은 정찰기를 무사히 인도했던 작은 영감이 거대한 북방선교 방송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태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생명의 전파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기적처럼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치열했던 설립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찾는 기적의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뼈아픈 슬픔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헌신의 발자취까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세아 방송이 설립된 곳은 원팽이 또는 원빙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1259년 고려가 원나라 몽골에 항복했을 때 삼별초는 항복을 거부하고 대몽항쟁을 벌였습니다. 삼별초는 처음에는 강화에 근거를 뒀으나 곧 진도로 옮겼고 이어서 제주도로 밀려나와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고 저항을 했습니다. 삼별초가 있던 곳에는 지금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몽 연합군은 제주도까지 추격해 1273년 2월 삼별초를 토멸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온 원군이 주둔해 있던 곳에 아세아 방송이 세워졌습니다. 원팽이나 원빙대는 모두 원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은 제주공항의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됐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영적 공항이었던 셈입니다. 김장한 목사 일행은 모슬포 군용비행장에 내려 지프를 타고 그들이 조금 전 본 원평이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인화 북제주 군수와 함께 현지에 가서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땅 임자가 43명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땅 3만 6천여 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20일 아세아 방송 창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1970년 9월 10일 타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장한 목사, 김희중 장로,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목사가 참석을 했고 블레이크는 옵서버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첫째, 한국의 아세아 방송국의 유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둘째, 명칭은 재단법인 아세아 방송국으로 칭하기로 했고 셋째,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넷째, 기타 사항으로 고문위원 추가의 건은 별첨 인사로 약관명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 김형근, 이사 김장환, 김익준, 보우만,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김준환, 감사, 최금덕이었습니다. 1971년은 아세아 방송의 초석이 놓인 중요한 해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애월읍 하기류와 구엄리 일대의 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방송국이 세워지면 제주공항에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됐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밀검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3월 12일자로 전파관리국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하게 됐고 3월 29일자로 가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가허가 사항을 보면 1972년 4월 30일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주파수는 1570kHz, 공중선 전력은 250kW, 운용 허용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즉 20시간이었습니다. 호출보호는 아직 배정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 국등록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국제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등 세 개 항을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이 같은 때에는 당국의 지시에 순응해 줄 것을 못 박았습니다. 6월에는 32평 규모의 직원 숙소 6채가 완공됐는데 오키나와에서 일하던 아더 오스틴 씨가 건물 설계를 했고 기술 책임자인 워렌 빌스 씨가 건축을 지휘했습니다. 이 숙소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는 아세아 방송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신사옥 건축과 함께 한 채만을 남겨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이마저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가 하면 진

와 도마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사태기였으나 당시 선교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영근 회장, 집행이사의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정관에는 아세아 방송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아세아 지역, 특히 철의 장막 내에 있는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였습니다. 극동방송과 마찬가지로 북방 선교를 위해 설립됐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송신소 부지에 전기시설이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세아 방송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윌킨슨 선교사가 8월 26일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윌킨슨 선교사는 을지로 1가 3응 빌딩에 있는 아세아 방송 설립 준비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윌킨슨 선교사의 장례 예배는 조동진 목사가 신부하고 있던 후암 장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로써 아세아 방송의 모든 설립 책임은 고스란히 김장한 목사의 몫이 됐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 KSBU가 있던 곳은 중국어 방송을 폐지한 후 한동안 중파 방송을 유지하다가 1984년 9월 1일 폐지와 동시에 일본의 FM 라디오 방송국인 FM 오키나와로 재개국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700여 년 전 사나운 침략군이 머물던 제주의 들판은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공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낯선 땅에 지주 43명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야 했던 치열함과 무엇보다 방송국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과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윌킨슨 선교사의 땀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세아 방송은 철의 장막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푸른 나무를 이루려면 그 밀알이 썩어서 자신의 모습이 없어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이 세워졌고요. 창원 극동방송도 30년 전에 그렇게 한 알 한 알 밀알이 되어주신 여러분의 헌신으로 30년을 지켜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찬양을 부른 팀이 참 많긴 한데 이 찬양을 부른 이 팀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고 뭉클하고 감동으로 눈물 젖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죠.

0: 어때요? 세상을 사는 지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옹기장이가 40주년을 기념해서 부른 또 세상을 사는 지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사 가운데 내게 믿음 주소서,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이 부분이 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오늘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1457님, 주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 말씀처럼, 왼손 엄지손가락 힘줄 인대 파열로 인해 두번 수술을 하고 두 달, 5월부터 오늘까지 5개월째 힘들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니까 무척이나 시원한 찬바람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이 여름을 또 지나가게 함을 보게 하심으로 그 또한 은혜였음을 알게 하는 오늘 그런 아침이 아닌가 싶어요.
1: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0: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여름이고요.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여름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오 하나님 나의 주님 직접 나서 주소서 주께서 능히 할 수 있으니 나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사랑 지극히 크시니 나를 여기서 건져 주소서 나는 속수무책이요 내 삶은 황폐합니다. 나는 쓰러져 소멸해 가고 내 청춘도 가버려 거늙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쇠약해져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저속한 농담을 던집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부디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이곳에 계심을 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제멋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 군중의 야유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인 나에게는 갈채가 따르게 하소서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수치로 더러워진 옷을 입히소서 낡아서 내다버린 굴욕적인 누더기를 입히소서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 가득하고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그분께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주께서는 늘 가련한 이들의 편이 되시고 불의한 법관에게서 목숨을 구해주신다 내 주께 내리신 하나님 말씀,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곁에 앉아 있어라. 시온의 하나님께서 주께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주셨으니 원수들이 애워싸도 이제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위대한 승전 날에 거룩한 갑옷 입고 찬란히 빛나는 주께로 주님의 백성이 기쁘게 모여들 것입니다. 상쾌한 새벽녘에 생기 가득한 청년처럼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주께서 왕의 곁에 서서 무시무시한 진노로 왕을 짓밟으시고 문 나라들을 재판하여 대대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시니 드넓은 땅을 가로지르며 반대 세력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께서 왕을 즉위시키시니 참되신 왕께서 머리를 높이 들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선한 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참으로 위대하니 평생토록 연구하고 끝없이 즐거워하리라.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솜씨, 그분의 관대하심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의 기념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래전 하신 약속 잊지 않고 지키셨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음을 자기 백성에게 입증하시고 문 민족들을 큰 접시에 담아 선물로 주셨다. 진실과 정의는 그분의 작품, 그 모든 것 영원토록 존속하니 시대에 뒤지거나 쇠퇴하지 않으며 결코 녹쓰는 법이 없다. 그분께서 지으시고 행하시는 것 모두 진실하고 참되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흠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선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리라.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영원하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9편 21절에서 111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 후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한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복복자의 소리염자입니다. 즉 복된 소리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약간 어역하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복음을 기록했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4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전한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종결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복음을 외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초대교회 때 바울이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는 신속히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야 참 이상하다. 이단을 따라갈 때는 너무도 신속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대별 구원자라고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가 있습니까?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창출 레미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0: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율법서, 시편 이걸 다 합치면 구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즉이 말은 복음의 시작이요 종결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노아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소개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는 이 말입니다. 왜? 모세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얻을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때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부활이 가장 좋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순교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 재림하여 이 땅에 수많은 하늘의 신부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이 에녹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4천년 전에 3천년 전에 2천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시대별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만족하시고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이 시간 또 복음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를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의 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병원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병원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어린이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통영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마마클럽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마마클럽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중앙강미교회 박봉열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현장 접수 및 전화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시작, 출발 직전이 매우 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다윗은 온 결의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지요. 그러나 사람들께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지요.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지인 되게 얼굴 잘생기면 공부 못하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 박사한 사람이에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하고 잘생긴 미스코리아 지인인데 하버드 박사예요. 근데 아버지빨 되는 어떤 기업의 회장님하고 결혼했어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분하고 결혼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그 회장님도 사랑해 주시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으면 기쁜 거죠. 우리 교회 한 여청년이 막 기뻤어요. 전화가 다르게 막 그렇게 기쁘고 막 발랄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여청년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추락했어요. 제가 건면해도 안 듣더라고요. 사람이 사랑해주고 나를 기억해 고맙지만 위험한 사랑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랑받을 일을 한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랑받고 싶으냐? 너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받을 자세로 아름답게 살아라. 다윗이 뭐 그냥 막 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요. 입만 열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누가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면 못 견디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가슴에 품고 백전백승하게 하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어디를 가든지. 14절에 God gave David victory when wherever he went.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여러분,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자녀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이 화내신 거지요.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 너의 더러움이 너 치마에 묻어 있다. 왜? 너가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짓을 했다. 그래서 무섭게 낮아졌다. 치마에 더러운 게 묻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큰, 매우 큰 사람인데 그 부인이 치마에 더러움을 묻혔어요. 그래서 패망했어요.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품에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나다가 너무 사방팔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싸움은 이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 군대도 잘 싸우는구나. 우리 군대가 싸움을 이기는구나. 근데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니, 주변 모든 나라가 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떡하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요압은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왕이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지 않고 싸워서 이렇게 승리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 합니까? 지금보다 100배로 백성이 많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해도 그러지 말고 빨리 부엘세바에서 당까지 인구조사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 그리고 지휘관들이 부엘세바 당까지 전국에 칼을 뽑아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조사하니 9개월 20일 만에 조사를 끝냈어요. 이스라엘의 110만 명, 유다의 47만 명, 모두 157만 명 대군인데 요압이 그 다윗 명령이 싫어서 제일 잘 싸우는 지파 베냐민 군대는 개수하지 않았고 레위 지파도 개수하지 않았어요. 개수했으면 180만 될 거예요. 9개월 20일이 지나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군대수 의지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아뢰요. 근데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견자 갓을 보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어요. 왕에게 구하라 해서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 택하라 합니다. 3년 기근 택하겠어요. 3개월간 군사에게 쫓겨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치겠어요. 아니면 전염병으로 3일간 그리고 천사가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며 멸하는 일을 택하겠어요. 3일간 전염병으로만이 아니더라고요.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전국을 다니며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자비가 크시니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는데 7만 명이 쓰러져 죽어요.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아, 좀 천사야 좀 너 손 좀 거두어라 했지만 칼집에 꽂으라 하지 않았어요. 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가르친다. 이건 땅에 선 게 아니에요. 그럼 땅에서 천사가 가르친 거죠.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

between the heaven and the earth. 공중에서 붕 떠서 천사가 칼을 뽑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것 저잖아요. 이 약물이,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잘못했잖아요. 죄를 지시고 제 집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요. 오늘 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 때문에 인생이 구겨지잖아요. 생각 없이 했다가 부부랑 싸우잖아요. 생각 없이 한 말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생각 없이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 군사 알면 되지.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ve done. 무슨 말? 시작을 잘하면 벌써 절반 성공했다. 시작을 잘못하면 반은 실패했다. 말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임금 되겠다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죠. 일 시작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시작 전에 생각해야 돼. 그리고 깨워서 예배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깨워서 충성 안 하면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거든요. 찬송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쫙 붙어서 안 떨어지는 다윗이 어느 사이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승리하고 너무 나라가 잘 되니 느긋해서 기도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하고 찬송 게을리하니까 사탄이 와서 그를 충동시켜서 역대상 21장 1절면 사탄이 그렇게 부추긴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 오는데요, 베드로를 부추겨서 사탄 짓 하게 하는데요, 가는 유다에게 와서 예수님 배신하게 하는데요, 예수의 제자를 삼키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면 배한단 말이야. 그러면 삼길자를 친다. 양국의 어느 장로 내가 잡아먹을까? 양국의 어느 권사 내가 타락시킬까?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거의 유럽을 다 정복하고 러시아 정복, 러시아 원정 계획을 선포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장군이 찾아와서, 카카, 이미 정복한 땅도 크고 나라도 많잖아요. 러시아 원정은 제거하시지요. 제가 기도하니 아닌 것 같아요. 인류 역사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러시아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카카, 제거하시지요. 그러면 말아요. 이 전쟁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패배하고 추락해서 천년 감옥 바다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도망칠 수 없는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습도 많고 바람 심하고 열악한 섬에서 6년간 유배 생활 비참하게 하다가 51세에, 51세는 한참 살 나이인데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아, 나는 실패했다. 과거는 어떡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너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꿈에도 사탄의 영에 부추김 받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형통하고 순종하고 빛나게 되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가면서도 가고 있지만 sometimes 때때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제도 구슬을 손에 잡고 연구실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연합당회장으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카이쿠스. 카이쿠스는 로마의 영웅이죠. 그가 로마의 길이 중요한 대로가 진흙탕이니까 비가 오면 군사들이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 고민하다가 큰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직선도로, 계곡과 산을 통과하는 직선도로를 내고 또 길 가운데를 높이고 가장자리를 낮춰서 비가 와도 진흙탕 되지 않게 하고 모든 길에 기초석을 깔고 자갈을 깔고 또 아스팔트처럼 그 돌판을 깔아서 영구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굉장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0m마다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계속 고속도로인데 그냥 가지 않게 1000m마다 아,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 남았지? 바로 오고 있냐? 생각하라고. 여러분이 장로로, 집사로, 남편으로, 의사로, 뭐 공무원으로, 대학 교수로, 여러분이 부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성가대로 잘하고 있지만 때때로 내가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존 메이슨이란 유명한 탁월한 저술가가 쓴 글에 보면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보다 앞서가기에 노력하라. 그게 의미 있는 말을 했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라. 어제 나가 아니라 오늘은 더 발전했고 작년에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금년에 나는 더 발전하고 내년은 더 발전하고 성장해라. 존 메이슨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발전하는 게 나의 삼봉우리가

되면 안 되거든.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군에 노력했는데, 우리 군인들이 산봉우리 보고 나가지만 바라볼 갈 산봉우리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꿈이, 나 이렇게 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발전해야 돼.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산봉우리는 나의 산봉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행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뭐 즐겨야지, 그건 부끄럽다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제가 할 일은 신학교와 모든 교회들을 성령의 불길로, 기도의 불길로, 선교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일이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 아침에 20장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설교 준비 부족하지만 찬송은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시작해야죠.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죠. 전도 특공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일 더 잘해야 열매가 많죠. 전도 특공대가 매주 모여하는데 전도 열매는 별로 없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에, 저는 어제 아침에도 두 분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한 분은 여인이고 한 분은 목장하는 회장님인데 내가 전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 따라합시다. 된다. 다 된다. 하나님의 안내 받으면 전쟁도 이기고 사업도 승리하고 직장에도 승리하고 모든 일이 된다. 할렐루야. 다 되는 것입니다. 콩고에서 선교하시다가 간암에 걸려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된다 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데 걸음도 못 잘 못 걸으시는데, 하루는 햇빛 받으면서 성경 읽다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니 이거 벌써 과거 지사인데 주님이 내 병을 과거에 고쳐주셨는데 왜 내가 아파하지? 주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채찍에 맞아 그리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아프면 주님 고통이 무효가 아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병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피 터지게 맞으셨는데 내가 아프면 그 피 터지게 맞은 것이 무효가 아닌가? 이제 보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그래서 그는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잘 못 걷지만은 주님이 나 고쳐주셨네요.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만 난 나았네요. 걷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회복합니다. 깨끗이 치료되어 다시 콩고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약속은 부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 안 변합니다. 오늘 병이 있어 고생하는 분, 당뇨나 혈압이나 암이나 어떤 병으로 공황장애나 하신 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치료하셨네. 나 때문에 맞으셨네. 나는 나았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러면 그 즉시 낫는 수도 있고 또 차츰 낫는 수도 있고. 아 주님이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네. 나는 부자가 되네. 나는 부자가 됐네. 나는 성공하네.
나는 가난

0: 가난하면 안 되네. 주님이 가난한 게 사셔서 나는 부자가 됐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네. 잘 되네. 하나님이 하시니 잘 되네. 부흥하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안 좋고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제 인간 꼴보기 싫다. 그건 사탄이 부추긴 거거든요. 남편 무슨 말할 때, 당신 발, 당신 팔, 당신 흔들어. 내 팔, 내 흔든다. 그건 마귀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보, 어떻게 하세요? 예 하는 게 성령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 아내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예해야 되죠. 어떤 경우도 이 말씀 따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 안 된대도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지팡이가 부러져야 되지만 아닙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고 물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지팡이처럼 쓸모없어도 기적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치료받았습니다. 잘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밝습니다. 창창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나는 된다.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직장 없으면 직장을 찾고 아니면은 뭐라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